너 두려워 말라 팀 누구월십에 찬양 함께 하시면서 7월 24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98.1MHz 진주 FM 92.5MHz 프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58님 구내염으로 아이들이 한 주씩 번갈아서 자체 방학을 했는데요. 이제 다 마치고 주말 전에 하루 쉬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오늘 저에게 뿜뿜을 뿌리면서 간을 맞춰볼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짠 한 주간을 보냈구나. 1458님 굉장히 짜디짠 한 주간을 보내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주말 동안에 그 감정 우울의 감정 뭐 격한 감정 이런 것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보다 다른 걸 살짝 얹어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아질 거다라는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부터 또 이렇게 주말을 맞이할 텐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평안과 또 기쁨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시작에 우리 뿜뿜 라디오가 즐거움을 한 스푼 쓱 얹어드릴게요. 네, 한 꼬집. 예, 이 꼬집이라는 이 요 단위가 굉장히 그렇죠. 예. 굉장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와다. 그게 막 정량화 돼 있진 않는데 누구라도 이렇게 잘 알 수 있어. 그죠? 한 꼬집. 여러분께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와 격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방송 참여 가능하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자,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출석 체크 어서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이 무더위, 우리의 뜨거운 마음으로 무질러보자 라는 취지로 출석 체크 미션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가 이제 150명 목표로 달려가는 주간인데 아직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150명 이 목표 미션 목표 꼭 달성할 줄로 믿고 미리 믿고 감사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만 두 글자만 남기시면 미션 참여하실 수 있어요. 자, 150개의 뿜뿜 두 글자가 도착을 할 시 7분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경화띠 오늘도 출석 체크 미션 하나요? 출첵 잘 안 했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미리 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자 이번 주 150명 돌파하고 다음 주 이제 또 치고 올라가야지. 우리 언제까지 150명 할 거야. 예, 치고 올라가자고요. 아시겠죠? 뿜뿜 두 글자 지금부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 두 곡 두 곡만 한다. 두 곡만. 예, 우리 할 거 많으니까. 예, 두 곡만 간단하게 탁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두 곡 가운데에 예, 과연 150명의 출석 체크 문자가 도착을 할 것인지 예, 귀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가운데에 예, 지금 시작했어요. 지금 시간 끄는 겁니다. DJ가. 디제가 끝나고 나서 끄는 거는 약간 조금 없어 보이니까 지금 시작하기 전에 좀 끄는 거예요. 프로니까. 예, 그래서 빨리빨리 지금부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시간 한번 조금 더 끌어볼게요. 자, 뿜뿜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돼지곰탕 전문점 호랭이 산장에서 2인 식사권, 맛과 정성을 다하는 신바람 떡집에서 떡 선물 세트, 아름다움을 전하고 건강을 심어주는 아마란서 화장품에서

0: 손그림을 전통 매듭 생활 매듭 매듭 전문점 매디에서 전통 액세서리를 부산시 사하구에 위치한 호산나 떡향기에서 떡 선물 세트 장유 유라에 위치한 키즈 프렌들리 카페 써니사이드에서 오란다 앤 커피 교환권 믿음의 기업 더머친 로뎀나무에서 명품 수제 샴푸를 드립니다. 야, 선물 소개도 천천히 할 수 있었는데 This is 공명 is 정대 뽐뿜 예. 라디오는 그러지 않아요. 자, 바로 달려갑니다. 두 곡의 찬양 가운데 뽐뿜 두 글자 150개는 과연 도착할 수 있을 것인지.
1: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네 마음이 평안하리니
0: 오늘 미션이 성공할 상인가. 성대모사 한 거예요. 6433, 7632, 이성원, 수기수기 장진, 수기수기 장진수기 오랜만인 것. 아, 진숙씨. 아, 잠시 후에 또 다시 한 번. 어이구.

바쁜데 건디 때문에 출석부터 합니다. 약간 좀 언짢으신 건 아니죠, 정숙 씨. 고마워요. 자, 말짜말짜 팽말짜 씨, 150명 목표 달성하면 저희한테도 국물이 조금 떨어지나요? 아, 무슨 말이야. 7분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국물만 드려요? 건더기도 드려요? 서비스도 드리고. 어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뿜뿜 두고 있자. 샵0981.

7084 민수정 아싸 국물 건더기 다 주신다. 손가락까지 담궈서 드려요. 엄지손가락 한마디 담궈서 주신 그게 손맛이야. 2191 1999 2080 승기 승기 증승기

자, 뽐뽐 라디오 출석 체크 미션 중입니다. 두 곡의 찬양이 나가는 동안에 150개의 뽐뽐 출석 체크 문자가 도착할 시, 7분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미션 목표가 150명이죠. 현재 100명이 막 돌파를 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이제 두 번째 곡 나갑니다. 이제 이 3분 40초밖에 없어요. 자, 과연 7월의 새 제주 미션은 성공할 것인지.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어서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평소에 출석 체크는 안 하시고 청취만 하시던 분들도 오늘 많이 동참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땡큐. 생애 원 박주혜 2528 4864 영주 영주 이영주 깜빡깜빡 잊어갈 때 자 110명 돌파 110명 돌파

7816-7386-3386-5356 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은 2분 10초. 이쯤 되면 서서히

후주 갑니다. 후주. 10초 카운트다운. 자, 뿜뿜 두구샤.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받아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출석자 커미션. 7월 24일 금요일 아침. 이번 주 목표 150개. 150분의 마음들이 모여서 과연 선을 이루었을지. 아, 생각보다 짧았는데. 제가 사실은 그 이제 와서 고백합니다만, 아, 준비한 곡이 따로 있었어요. 출석 체크 그 미션 할 때. 아, 요 두 곡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조금 더 긴 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아, 제가 잘못 보고 실수로, 예, 실수, 이거 NG입니다. 이게 NG인데 방송 사고인데 실수로 제가 한 2분가량 짧은 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분이 날아갔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이랬는데 결과는 바로 154개 성공! 154개 성공! 2분을 실수로 덜어냈는데. 나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거지, 뭐, 진짜. 마음을 많이 졸였다며. 한 곡 더 할까? 이랬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주, 아, 야, 이거는 막 빵빵에 한 번 더 줘라. 아, 이거는, 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

이번 주 미션. 예, 이렇게 가뿐하지는 않았지만 예, 성공을 했습니다. 예, 성공을 했고 아, 성공을 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 원래 이 점진적 과부하라는 것은 예, 원래 그런 겁니다. 간단간단하게 아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0: 아, 그건 안 되겠다고 170 정도라 하자고. 예. 그러면 예, 180으로. 180 어때요? 180. 예, 180으로. 아무도 답이 없네. 예, 180 어때요, 여러분들? 180. 170보다는 우리가 좀180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예, 우리가 서머 스페셜 끝날 때에 500 정도 우리가 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180점. 180? 180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합의하에, 예, 180으로 그러면은 다음 목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80. 좋습니다. 180으로, 합의하에, 합력하여서 우리가 지금 결과를 도출해 놓은 거예요. 낸 거예요. 예, 다음 주 여러분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1213님, 이제 그만하시죠. 힘듭니다. 남겨주셨는데, 아이, 너무 너무 이렇게 막 부담 갖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들으실 때, 출석 체크를 해야지 요 마인드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뿜뿜 라디오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문자 참여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더욱더 흥황할 수 있도록. 예, 요렇게 가는 거지. 뭐, 막, 너무 막 힘들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나만 그러면 돼.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하세요. 나만 하면 되지. 아, 시작부터 용을 너무 썼더니 배고프네. 배고플 땐 찬양입니다. 만족함이 없었네. 마커스 월십이 찬양합니다.
1: 만족함이 없었네.
0: 이거를 하려고 했었다고요.

만족함이 없었네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이성훈 씨 만족함이 없었네였는데 순간 완두콩이 없었네로 들렸네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DJ가 잘못했네. 예, 제 잘못입니다. 예, 완두콩이 왜 없어요? 완두콩이. 예. 그 완두콩도 또 필요할 때는 또 안 보입니다, 잘. 그래서, 예. 아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뿜뿜 라디오 7월 24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9시 30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의 문자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는 뿜뿜 라디오. 아, 당신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문자들이 도착을 했는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 함께 하고 있나요? 그래요. 우리 수기수기 장진수기 씨 오랜만에 온 거 맞대요. 예, 오랜만 맞습니다. 그간에 조금 어려운 일과 또 취업으로 인해서 이 시간을 못 누렸었는데 오늘은 대체 휴무로 이렇게 출석 체크하는 호사를 누리게 됐습니다. 예, 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전화는 주지 말라고. 예.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생방송 중에 전화를 드려도 전화를 안 받아도 DJ는 바쁘신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존중해요. 속이 장진숙 씨 요즘에 뭐 또 이렇게 취직을 해서 바쁜 또 일상을 살고 계실 텐데 힘내시기 바라겠고 무더위에 예, 근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스겠어. 예,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뿜뿜 라디오가 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스겠어. 3671님 오늘따라 도로가 뻥 뚫려서 신호 받는 동안에 출석 체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좋겠네. 예, 도로가 뻥 뚫리면 가슴이 뻥 뚫리죠. 그죠? 예, 뻥 그 도로가 뻥 뚫려가지고 막 달리다 보면은 뿜뿜 라디오에 연락할 시간도 없다. 그러다 보면은 DJ 마음이 뻥 뚫려요, 진짜로. 예. 구멍 난 가슴에 진짜 구멍이 난 것 같아.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는 게 DJ의 또 삶의 낙인데 예, 도로가 나를 안 도와줘. 도로가 이놈의 도로가 DJ와 여러분들 사이를 이제 막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제 주의 보혈이죠. 주의 보혈 컬러인 빨간불이 걸려야 되는데 그게 안 걸려. 예, 빨간불의 은혜가 여러분의 이해막일 간절히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은 빨간불 언제 걸려? 빨간 신호 좀 언제 걸려? 이런다니까. 대단합니다. 아니에요? 자, 지니지니 박영진이도 함께하고 있네요. 출석 체크 안 한 대학생 왔습니다. C급 방송 뿜뿜 라디오 렛만 오랜만이라.

라고 예 남겨 주셨습니다. 예. C급이라고 해 가지고 예 안티 아니고요. C급은 뿜뿜 라디오 등급을 문화재 지정이 C급이라고. 문화재 지정이 C급한 C급 방송이라고. 예. 시급이 2,800원 정도로 뿜뿜 라디오가 여튼 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4460님, 5339님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5339님도 방금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내가 사람을 보고 사니 이렇게 마음이 쓰이고 숨쉬는 것도 힘이 듭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찾는데도 이 미묘한 사람의 감정 때문에 힘이 듭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고 확실한 믿음 다시 찾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다. 5339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잖아요. 이 고백이 그냥 우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뿜뿜 라디오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이렇게 내가 밖으로 꺼낸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게 기도잖아요. 그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미 내가 모르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또 나의 자녀가 아버지인 나에게 나의 어려움들을 얘기하기를 간절히 바라시잖아요. 우리 5339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 기뻐 받으시고 이제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를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을 그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거, 네,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뿜뿜 라디오 또 우리 5339님의 교회 또 공동체 소모임들 이런 것들 또 잘 이렇게 챙기시고 잘 챙기시면서 그 가운데서 또 위로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서로 도전 받고 아시겠죠? 우리 뿜뿜 라디오도 우리 5339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희숙이 손희숙이 그리고 김수선 함께 달려가고 있고요. 최유원 입장을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김수선 씨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름 좀 불러주세요. 방송 들으라고 했는데 예 이름 좀 불러주세요. 우리 미사 장미사 그리고 예스 정임 아니죠 노 정임 그리고 강연암 집사님 예 우리 함께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면 샵0981번으로 문자 하나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장미자 노 정임 강연암 대단히 반갑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립니다. 2528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처음 출석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우리 다음 세대, 넥제,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또 쓱 우리 입장을 해주셨네요. 대단히 반갑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유 너무 잘 왔어요. 방학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와 함께하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방학 며칠이야. 예, 며칠 동안 함께 할 수 있니? 2528이, 예,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달려갑니다.

자, 갑자기 분위기 이행시 타임 달려갈까요? 방학 이행시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학 이행시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높이 계신 주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아침 9시 40분 함께하고 있네요. 자, 방학 2행시 갑자기 부른 게 2행시 타임 달려가고 있습니다.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방학 2행시 자유롭게 툭툭 던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기원 방 방구 웃기면 학 학교 못 간다. 더 빨리 간다. 네, 추진력을 얻어서 더 빨리 간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따금씩 이제 같이 길을 걷고 있다가 갑자기 한 발을 더 내딛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더 내딛는 사람. 그분 방구 끼신 거야. 자, 지니 박영진이 방심하다가 학 확실하게 반해버린다. 뿜뿜 라디오. 야, 좋은데? 잘했어요. 2191님 방학이라고 기분 좋을 친구들 학교 졸업하면 방학이고 뭐고 없다. 그래요. 그래요. 서슬퍼런 충고네요. 잘 들어라, 새겨 들어라. 진짜 학교 졸업하면 방학 없고 TV 많이 보면 바보 된다. 자, 두라나 구라네님, 이행시 만나봤습니다. 자, 장병영씨, 방학이 끝나면 학교 가야 된다. 충원이 계속 나오네. 예. 충고가, 약간 악에 바쳤는데, 지금 약간. 장병영씨, 고맙습니다. 윤미호, 방학이 되면 엄마들은 힘들어요. 학교 가는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이제 방학했어. 엄마, 이제 방학했다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학했다고. 이제. 하루 학교 안 갔는데 학교 빨리 가기를. 이러지는 마요. 이러지는 마. 우리 아이들이 있는 데서 이러지는 마. 알았지? 엄마는, 아빠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방학이어서 함께 있을 수 있어.

있어서 너무 좋아라고 표면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로이스의 방, 방방곡곡, 학, 학수고대. 오, 좋다. 방방곡곡에 학이 많다라는 말. 자, 5361님, 방, 방학이 됐다. 학, 학교에 격하게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그걸, 그러지를 말라고 한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2528님, 방, 방학을 하니, 학, 학교 가기 싫다. 무슨 말이죠? 방학을 하니 학교 가기 싫다? 방학하면 학교 안 가는 거 아닌가요? 예. 개학을 하니 학교 가기 싫다가 아니고 방학을 아 쭉 안 가고 싶다고. 어, 그래요. 쭉 안 가면은 내 인생도 안 갈 걸. 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스탑하면 안 되잖아. 그지?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 1404님. 방. 방학엔 뿜뿜 라디오 들을 수 있어서 좋다. 학. 확실히 좋다. 예, 좋다. 귀엽다. 예, 잘했네. 예, 1404님. 잘했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 김화경씨. 아, 이건, 이게, 아, 이게 아니네요. 이행시가 아니네요. 아직 방학 시작 안 했는데 벌써 두렵습니다. 라고. 예, 그냥 본인의 두려움을 얘기를 하셨네요. 예. 자, 공병훈씨. 방, 방풍나물 드세요. 학. 확실하게 풍 예방됩니다. 방풍나물이 있어요? 방풍나물? 진짜 그 풍을 방지한다고 방풍나물이에요? 오, 나물 쪽에 조금 약해요. 예, 나물 쪽에 조금 약간 취나물 쪽에부터 멈췄거든요, 지금. 예. 방풍나물이 있구나. 어떤 맛일까? 궁금하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김수선 씨의 방. 방송으로 내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름이 불리길 학 학수 고대했다. 예, 이름 많이 불러드렸다. 그죠? 예, 이름 많이 불려드렸다. 장미자 노정임 강연함 아직 문자 안 보냈다 나한테. 예, 나는 불러드렸다. 예, 그래서 조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병래스의 방 방구로 연주하는 법 알려주는 학 학원. 뭘 알려주는 거요? 뭘 알려주는? 하창수 방 방학에도 학 학식 주나요? 예, 먹고 싶다. 예, 딴 데 가서 사 먹어라. 예, 아시겠죠? 예, 졸업하셨잖아요. 예, 딴 데 가서 사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최예원 씨 그 방구로 가장 먼저 예 시작을 해주신 분인데 고등학생 때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그 메탄인가 나온다고 길 가다가 방구 끼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내가 내 몸에서 메탄이 나오면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는 하는데 메탄이 내 몸에서 나오면 얼마나 나온다고 그 방구를 끼지. 아니, 대한민국은 방구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죠? 예. 그 방구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선생님 너무하셨네. 예. 시원하게 하세요. 아시겠죠? 시원하게. 빨리 희석시키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 또 전화 오겠네, 또. 밥 먹는데 방구 얘기한다고 전화 오겠네, 또.

방학 이행시였죠. 예, 방구가 아니고 방학 이행시 두 분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축 당첨 문자 받으신 분.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뿜뿜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들은 얼른 얼른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뿜파고가 보내고 있으니까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기분 좋은 우리들의 만남이 될 거예요. 기대해 주시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I w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창원 온천교회 강명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이사야에서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앗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급하고 강한 물결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더디고 너무 천천히 일어난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인간의 조급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이 바로 급한 약탈, 신속한 포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급하고 조급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인생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정말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도 빨리빨리, 생활도 빨리빨리, 승진도 빨리빨리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빨리빨리 이렇게 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게 만드는 또 다른 죄를 범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조급함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우직하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지금 이사야 8장 6절의 행간을 살펴보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너무나 천천히 그리고 잔잔히 일하시는 하나님 방식이 싫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모든 것이 급 하고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는 것이 실상은 행복이고 복받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직하게 천천히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걸음이 소중한 걸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상은 우리에게 정말 빨리 인생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급한 것이 빠른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것이 옳은 것이 빠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직하게 주님과 동행할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잔잔하게 우직하게 성도의 걸음을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빠르게 정말 신속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르게가 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우직하게 따라갈 때 그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직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쁜 소식, 지금까지 창원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055-299-3368, 299-33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난 라디오 전도대회에 참여했던 광주 향기교회 백미라 권사님, 김경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1: 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마침 라디오 전도대회가 있어서 어떤 영혼을 초대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실은 경미를 초대할 마음은 없었어요. 친했지만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경미가 저에게 찾아와서 음악회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근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공연도 하고 연예인도 오고 더불어서 풍성한 선물도 주고 이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미한테 우리 공연 보러 가자 연예인도 온다 그랬더니 아 좋다 흔쾌히 또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2: 어느 날 갑자기 뭐 음악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아무튼 뭐 좋은 말씀도 하고 아무튼 근다 그랬어요 거기를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게 강의구나 인생에 우리 뭐 배가 부르지 않고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강의가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그냥 느껴졌어요 그 아이들의 율동을 하면서도 그 어르신들 다 안고 그런 눈빛이나 이런 데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그런가 저도 저렇게 사랑을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먼저 컸어요 이렇게 보니까 미나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국은 가게 됐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난 라디오 전도대회에 참여했던 광주 향기교회 백미라 권사님 김경미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98.1 진주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모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북한 지하교회와 한국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북한 땅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휴전선의 장벽이 무너져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감격의 그날을 허락하소서. 북한이 헌법에 남북을 두 국가로 규정하고 독점적 핵 사용 권한을 명시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흔들고 있습니다. 통일의 역사를 지우고 핵 위협을 일삼는 이들의 모든 계략이 무산되고 북한 주체 사상과 사회주의 체제의 허상이 온 천하에 명백히 드러나게 하소서.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밀착과 동해 출입권 확보에 핵 보유국 지위 확보라는 그들의 악한 도모가 무력화되게 하소서. 국제관계를 통해 핵 지위를 고치려는 북한의 책동이 힘을 잃게 하시고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계략이 무산되게 하소서. 한국 연극과 영화 등 문화사역이 북한 인권과 분단의 아픔을 깨우는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소서. 북한 땅을 묶고 있는 사망과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복음 통일과 신앙의 자유, 인권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23년 새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인 북한의 우상화와 신격화 체제가 무너지게 하소서. 교회를 말살하는 종교 박해와 악행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사 정금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원 시립업 창단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 함께 하시면서 7월 24일 금요일 아침 붐붐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릴게요. On air, on air. 자, 2부 시작과 함께 여전히 주의해야 할 점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4일 11시부로 경기 여주 동남부 그리고 경남 산청 동남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가 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 야외 활동을 삼가시기 바라겠고요.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시고 양산을 꼭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까지도 살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무더위 가운데에 안전 항상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바깥에서 또 야외 활동, 야외 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너무 더울 때는 진짜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잘 몸을 잘 먼저 돌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19님 출석 체크가 조금 늦었습니다. 뿜뿜 두 글자면 날아오는 좋은 글과 말씀

이 너무 좋아서 지각이라도 뿜뿜 두 글자를 보내봅니다. 주변에 퍼나르고 있는데요.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뿜뿜 라디오 시간에는 언제든지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느 때고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샵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를 남기시면 그날의 말씀과 말씀 한 구절과 또 그날의 오프닝 내용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묵상을 하며 시작하는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며 시작하는 그 하루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꼭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장병영 씨 함께하고 있고 로이 씨도 입장 맞춰주셨고요. 승기승기 증승기 씨, 하창수, 9178 김홍강님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222님도 입장을 맞춰주셨네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면서 2부 촬영과 함께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은의 무대 함께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자, 이병옥 씨 너무 졸리다고 남겨주셨는데 우리 병옥 씨가 잠을 거의 못 주무셨대요. 예, 어제 20분 주무셨다고. 20분 자고 8시 반부터 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라고. 아이고야. 뭘 해도 졸립니다. 예. 잠깐 눈 좀 붙이시기 바라겠어요.

할렐루야. 구원으로 인도하는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7월 24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LIVE, LIVE로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13시 18분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지나고 있네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얘기죠. 자, 정수아 씨 문자 소개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굿모닝이 아니에요. 몸살이 났는지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근데 웬만하면 아프다는 말 잘 안 하는데 병원 가는 길입니다. 목소리 안 나와서 오늘 수업 어떻게 할지. 오늘 다행히 마지막 그 방학 전날이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목소리 어쩔 이렇게 남겨 주셨습니다. 예, 아 DJ가 조금 짓궂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예. 불쑥불쑥 생기는데 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아 씨, 예, 목소리. 좀 잘 할게요. 예, 네, 잘 병원 한번 가보시고. 아,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오면 진짜 답답해요. 예. 저도 이제, 그, 어찌됐든, 말하면서 이렇게 그 일을 하는 직업이니까, 말로 일을 하는 직업이니까, 목소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 예쁜 건 둘째 치고, 이 기능적으로 뭔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이따금씩 그 it's go free 그 반갑지 않은 친구가 나의 곁으로 쓱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나는 초청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쓱 한 걸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참 이렇게 여러분께 참 죄송스러워요. 사실은 예, 그 좀 이렇게 두 시간 동안이나 방송을 들으셔야 되는데 막 목 쉬어가지고 그런 목소리 들려드리면 참 좀 난감하죠. 우리 정수아 씨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수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근데 아, 요거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 또 오늘 하루 정도는 또 그동안의 어떤 우리 선생님의 수고와 또 이런 것들 잘 아는 친구들이니까 잘 해줄 겁니다. 예, 아시겠죠? 얼른 쾌차하십시오. 그 링거 한 대 맞으면 좋습니다. 예, 링거. 꼭 맞으시기 바라겠어요. 잠깐이라도 맞고 나면 목이 조금 풀립니다. 아시겠죠? 적극적인 의료 행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나요? 예, 건디의 기능적인 목소리 고장 즐겁다라고 예 남겨 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은 참 이렇게 독특해 아주 취향들이 독특해. 그래서 DJ가 약간 약간 그 목소리를 빼앗긴 인어공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싹 다가오면 그걸 좋아한다? 아닌가요? 그냥 좋아해 주시는 건가요? 예. 하여튼 막 되게 까르르 까르르 하시고 예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뭐 우리끼리 또래끼리 가족끼리 코끼리 대끼리 어떤 그 합이겠지. 라뽀. 예, 그죠? 예.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서 감기 걸려라 그러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감기 걸리면 안 돼요. 딴 거는 모르겠는데 목으로는 좀 안 걸렸으면 좋겠어. 진짜로. 아, 선생님. 요즘 그렇게 목으로 감기가 와요. 목을 많이 써서 그런가? 그죠? 그런 건가요? 여기 약해져서 그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 답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보험 그 아무나 드는 거 아닙니다. 예. 목소리 뭐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멜로디언을 안 부시면 목이 더 좋아질 듯합니다. 얘기하셨어요. 멜로디언은 왜? 그거는 페어량을 좋게 해줘서 목에 좋을걸요? 뭐 검증은 안 됐는데 페어량 좋으면 목소리 내는데 좋지. 예, 멜로디어는 무관합니다. 아, 승기 증승기 씨, 예, 프로답지 못한 모습이 신선해서 좋아하는 겁니다라고. 그랬구나. 그랬네. 그랬던 거였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

답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P to the R to the O인데, 예, 프로인데, 아, 이거 감기나 걸리고 말이야. 예,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마무리.

예? 예. 막 일희일비 한다거나 어?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평상심을 유지하고 말이야. 예? 어떠한 순간에도 이렇게 놀라지 않고 누가 옆에서 갑자기 해도 놀라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는 그것이 바로 프로의 모습. 프로의 그릇이다. 아,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프로바이오틱시 오셨습니다. 평상 이거 봐. 이렇게 놀려도 평상심을 유지하는 예. 프로라니까 프로바이오틱이라고 이렇게 해도 평상심을 유지하는 아,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자꾸 그 견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아, 그래요. 좋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딴 거는 괜찮은데 늘 건강하세요. 이게 예, 확 이렇게 비수처럼 날아오네. 예, 늘 건강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시간 동안 말하지 말래요. 그렇게 안 좋대요. 묵비권을 행사하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는 말을 안 합니다. 왜냐면, 아이가 자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말을 하면 깨끗. 아, 그 이유보다는, 저 혼자 이렇게 말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게 맞네요. 예. 깰까봐 말을 안 한다기보다는, 원래 말을 잘 안 하죠. 예. 혼자 이렇게 샤워하고 할 때는 말을 하긴 하는데, 아침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일어났을 때 말 안 하는데 일어나자마자 말 하는 게 그렇게 안 좋아요 목에? 그건 몰랐네 그거는. 예. 아침 운동하는 게 안 좋나 그러면? 저 오늘 아침 운동하고 왔는데 아침 운동이 안 좋아요? 안 하려고 힘들더라고요. 힘이 많이 들더라고. 새벽 저기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예 5시에 나가서 예 운동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아, 몸에 안 좋다 그러면 안 할게요. 개운하게 안 하면 되지. 예. 그죠?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운동은 괜찮다고? 아, 이런. 운동도 괜찮구나. 아, 왜 그렇대? 자 승기 증승기 쓰기에서 2부 남은 시간 예상해 봅니다. 이덕수 팀장과 함께하는 전화 데이트. 아, 또 우리 저기 청취자분들이 또 예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의 코너를 맞춰라. 근데 DJ는 또 그런 게 있다. 누가 이렇게 또 예상을 하잖아요. 예정이 돼 있다가도 바꿉니다.

자, 어제 그 옛 속담을 떠올리게 해주신 버스를 내리다가도 코가 깨진다. 예, 우리 7049님. 안녕하세요. 어제 코 부러진 사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쉽게도 물렁뼈가 골절이 돼서 다시 이비인후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골절 진짜 코 부러졌네. 그래도 가는 길에 뿜뿜 라디오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엄마도 저를 많이 혼내시지만 같이 뿜뿜 라디오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네요. 저도 좋아요. 제발 수술 없이 치유되길 한 번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 그럴 때에 이제 그 옛말이 또 있습니다. 아, This is 인생사는 세옹즈마다. 네. 이참에 코도 높이고.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또 어떤 간증이 될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쾌차하십시오. 힘내십시오.

0: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DJ, DJ 건이에요.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찬양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찬양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괜찮아요. 그냥 생각나는 걸로 아무 찬양.

0: 불러 그만해 이제 그만해. 자 아무 찬양이나 부르시면 됩니다. 자 DJ가 전화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서비스. 아, 여러분들을 직접 제가 발품을 팔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다가갈 겁니다. 아, 전화를 드려서 전화 받으시면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찬양 좀 불러주세요. 그럴 겁니다. 그때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15초만 평소에 즐겨 부르시던 그 찬양을 부르시면 성공! 선물을 보내드리는 행운의 코너, 아무 찬양 코너 오늘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도 어떤 만남들이 이어질지 굉장히 기대를 해보면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번호 055-9810으로 끝나는 전화번호 나예요.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중이니까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자꾸 전화 끊고 안 받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날 밀어내고 DJ를 그러면은 약간 방송이 지금 원활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전화 연결은만 냅다 듣다가 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전화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분께 전화를 해드려볼지 이분께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또띠또또띠또따따디따디 들어갑니다. 자, 어떤 분이 우리와의 만남 이어갈지요. 잘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네.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당신의 DJ, DJ 건이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와.
0: 약간 자다 일어나신 거 아니죠? 진짜?
1: 아, 코가 막혀가지고.
0: 예, 코가 막히고, 예, 코가 막힌 이분. 다행이네. 기가 안 막혀서 다행입니다. 자, 코가 네, 막힌 네. 당신은 유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아까 사연 보냈는데요. 코 골절돼가지고 지금 병원 가고 있습니다.
0: 예.
1: 아, 예, 송수연입니다.
0: 송수연 씨?
1: 대학교 예. 4학년이에요.
0: 아, 대학교 4학년. 23살에 네. 지금.

0: 형성이 되어 있는
1: 네.
0: 예, 우리 송수현 씨 반갑습니다. 네.
1: 안녕하세요.
0: 예. 아, 와, 코가 막힌 우리 송수현 씨가 이렇게 매력적인, 네. 아니, 그래도 음색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목소리가.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예. 어떻게 저기 호흡에는 좀 괜찮나요?
1: 아, 네. 이제 가서 치료 받으려고요.
0: 아, 그래요. 아, 지금 뭐, 그, 풀이 많이 죽으신 것 같은데.
1: 아, 맞아요.
0: 그래, 엄마한테 많이 혼났나 봐요.
1: 아, 네, 좀 많이.
0: 예, 그래요. 옆에
1: 말 어머니 좀 해봐. 지금
0: 어머니 계시다면서요.
1: 아, 네, 말 안 해요. 왜 안 하든.
0: 어머니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하셔서 그래요. 아니, 수현 씨.
1: 네.
0: 아니, 어떻게 하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코가 어떻게 버스에서 어떻게 내리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1: 아, 그 소년부 찬양팀을 섬겼는데
0: 네.
1: 찬양팀이 끝나고 나서 너무 행복해 가지고 버스에서 그냥 홀짝 뛰었는데 그 앞에 하필이면 표지판이 있어가지고 거기 박았어요. 왜 앞에 아,
0: 죄송합니다. 제가 아 이거 네. 웃으면 안 되는 일인데
1: 괜찮아요. 아, 다들 웃어요.
0: 상상을 하니까 너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뛰었는데 표지판이 있어서 거기 부딪혀서 코가 지금 골절 대신.
1: 네, 맞아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 많이 아팠죠?
1: 아, 네.
0: 괜찮아요? 많이 아팠죠? 아, 많이 놀랬죠?
1: 네. 네, 놀래긴 많이 놀랐는데.
0: 예.
1: 네, 이제 그, 괜찮아지지 예, 않을까.
0: 그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 들었어요? 코를 딱 부딪혔을 때.
1: 아, 일단 코피 나는지 먼저 확인했고, 그 다음에 뇌졸중이 아닌지 좀 확인했고, 그 다음에는 그냥 주님만 주여 주여 하면서
0: 아 코를 부여잡고 주여 주여 하면서
1: 네네 네, 네.
0: 아 출혈은 있었습니까? 코피는 났나요?
1: 네 코피는 전혀 안 나고
0: 아 코피는 안 났고
1: 안에 작게 좀 맞힌 거여가지고 괜찮지 않을까
0: 아 근데
1: 싶어요.
0: 아니 저는 아니 지금 상상하면서 궁금한 게
1: 네.
0: 아니 어느 정도로 체중을 실어서 그 점프를 했으면 그 코가 부러졌을까? 에?
1: 그러니까요. 약간 너무 생각 없이 뛰어서 그런 것 같아요.
0: 너무 신났어요.
1: 네.
0: 아, 수련회가 끝나서
1: 네.
0: 신이 너무 났구나.
1: 네 맞아요. 네. 쉴 생각에 행복했어요.
0: 아 그러셨군요. 예.
1: 네.
0: 그렇게 처음 이제 어머니가 그 딸의 상태를 확인하셨을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1: 그냥 처음이요. 처음 얘기했을 때
0: 네.
1: 엄마가 약간 저를 경멸하는 눈빛이 있는데 그렇게 봤어요.
0: 왜요? 왜 경멸해? 왜? 딸이 다쳤는데 왜?
1: 그러니까요. 얘기 좀 해봐.
0: 아니 어머니. 어머니 옆에 네. 예 어머니
2: 네 안녕하세요
0: 예예 예, 안녕하세요 이건수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예예 예, 반갑습니다 아니 뿜뿜 라디오 평소에 좀 좋아하신다면서요
2: 너무 좋아요
0: 아유 제 너무 감사드리고요
2: 네.
0: 아니 우리 수현 씨 따님께서 지금 그 코를 부여잡고 예 엄마를 찾았을 때 엄마 왜 어떤 감정이 드셨어요
2: 아니 순간적으로 왜 버스에서 뛰었다 조심히 해서도 되는데.
0: 아,
2: 저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0: 예.
2: 자각상도 곧 나을 거라고 저도 편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0: 예, 예. 아, 그럼요. 그 골절까지나 생각을 합니까, 어디.
2: 그렇죠.
0: 예. 근데 골절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 심정이 어떠시던가요?
2: 또 수현이를 때려봤죠. 너무 무서워요. 그랬죠.
0: 아니. 따님이 평소에도 좀 이렇게 다치는 편이에요?
2: 많이 다치지는 않는데 네. 조금 덤벙거리는 건 있어요.
0: 아, 덤벙은 거리는 것 같은데 다치지는 않는다. 아, 그러니까 평소에도 많이 다쳤으면 어머니가 그러려니 했을 텐데 덤벙거리다가 너 언젠가 저거 큰 코 한 번 다치게 되는데 진짜 큰 코가 다쳐가지고. 그죠?
2: 아니 왜 버스에 뛰는 때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도울 수 있어서 조심해서
0: 예.
2: 뛰어야 되는 게
0: 예.
2: 기본인데 거기를 살짝 뛰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2: 네.
0: 아유 수현 씨.
2: 네 잘못했습니다.
0: 예 그래요. 엄마한테 엄마 말씀 잘 들었죠.
1: 네네네.
0: 그 저기
1: 몇백 번 들어요. 네.
0: 오토바이가 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앞으로는 조심하.

0: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1: 네,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자, 수현 씨.
1: 네.
0: 찬양 한 곡만 불러볼게요.
1: 아, 제가요? 아.
0: 예, 그, 콧소리가 매력적인 지금 당신의 음성으로, 육성 찬양을 한 곡 불러주시면, 저희가 네.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와.
0: 예, 예, 예.
1: 육성 찬양이요?
0: 아, 육성 찬양, 육성 찬양, 예.
1: 육성 찬양이요?
0: 예, 예, 예. 어떤 찬양 불러볼까요?
1: 반주 해주시나요?
0: 아, 반주 없습니다.
1: 아, 네.
0: 예, 노반주로.
1: 뭐 부르지?
0: 평소에 즐겨 부르시던 찬양. 아니면은, 지금, 그, 나의 코를 생각할 때 이게 딱 떠오르는 찬양.
1: 코예요? 나의 슬픔을?
0: 나의 슬
1: 아, 엄마 몰랐어. 잠깐만요. 뭐가 있지? 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0: 뭐라고요?
1: 슬픈 마음 있는 사람?
0: 다 슬퍼.
1: 아, 은혜, 은혜, 알겠어. 은혜? 알겠어. 은혜요.
0: 네. 엄마 말씀에 지금은 완전 순종하는 때구나.
1: 네, 당분간은 그래야 돼요.
0: 예, 예. 당분간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어머님이 예, 신청하신 은혜 찬양 우리 수현 씨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네. 알고 있죠?
1: 잠시만요.
0: 예, 가사 지금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수현 씨를 위해서 제가 시간을 조금 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버스에서 너무 그 신난 나머지, 집에 가는 게 너무 신난 나머지 펄쩍 뛰시다가 표지판에 부딪혀서 코가 골절 되신 주여 주여 부르시면서 코를 부여잡고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코 골절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우리 송수현 씨. 예, 지금 육성 찬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됐나요?
1: 네, 어디까지 불러야 돼요?
0: 아, 후렴만 불러볼게요. 모든
1: 아,
0: 것이
1: 후렴만요?
0: 모든 것이 거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와, 네.
0: 자 들어가 볼게요.
1: 잘 부르시네요. 네. 예,
0: 신호 드립니다. 액션.
1: 모든 것이
0: 내 삶에
1: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0: 의미는 아 네 아 가사가 아 듣고 나니까 너무 지금 이 상황이랑 딱 맞네 그죠?
1: 네 아멘입니다.
0: 예,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
1: 진짜요. 코도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0: 모든 것이 은혜. 근데 네. 근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수현 씨. 우리가 네. 이렇게 코가 골절된 것도 이 순간도 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근데
1: 네.
0: 돌아보면 이게 다 은혜였던 거야.
1: 맞습니다.
0: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1: 정말요,
0: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1: 네, 저도 기도 많이 요즘 안 했는데 어제 그냥 기도만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게
0: 하나님이 수현 씨를 찾았네.
1: 네, 그러니까요.
0: 아, 찾으셨네, 진짜로, 그죠?
1: 네, 감사하죠.
0: 그러니까 아니 이거 네. 보세요. 우리 수현 씨가 이렇게 다친 덕분에 뿜뿜 라디오를 듣고 있잖아.
1: 오.
0: 전화 연결도 되고 그죠?
1: 오, 그러게요.
0: 선물도 받고.
1: 오.
0: 앞으로 우리
1: 네,
0: 앞으로 우리 수현 씨 우리 네. 우리 또 뿜뿜 라디오 가족 되고 그죠?
1: 네, 네.
0: 그거 좀 자신이 그럼요. 없다. 그 목소리가 자신이 없다.
1: 아니에요. 좋아요.
0: 그래요. 예, 네, 우리 홍보대사 되고 그죠?
1: 네, 네.
0: 뭔가 점점 더 뭔가 엮이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좀 드시죠? 예. 원래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예. 당황하지 마시고. 어쨌든 네. 예,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한. 근데 수현 씨.
1: 네.
0: 첫 음은 분명히 다른 걸로 잡았는데 어머니 따라가시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요. 예.
0: 예.
1: 네.
0: 지금은 그럴 때니까. 예. 네. 엄마 말씀 잘 따라가시길 바랄까. 엄마 첫 음 잘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1: 네, 알겠습니다.
0: 예, 오늘 너무 예 행복한 만남 예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저도 감사합니다.
0: 예, 의사 그
1: 목소리가
0: 우리
1: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0: 아유, 고맙습니다.
1: 와우. 네.
0: 제가 병이 있어요. 이게 그 목소리 좋다 그러면 갑자기 목소리를 냅다 까는 병이 있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1: 고마워요. 네.
0: 고맙고요. 우리 수현 씨 앞으로의 네. 어떤 그 진행 상황들.
1: 네.
0: 치료 진행 상황들도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치료 일단 지금 그 연골이 부러져가지고 그거를 예. 지지하려고 코에 뭐를 예. 넣어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그거를 빼러 가는데
1: 네.
0: 이제 빼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서 상황을 다시 알려주실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그런 상황들 치료 과정들 알려주시면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0: 우리 아 감사합니다.
1: 많은 분들이 DJ는 약간 조금 그 놀리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놀리는 거 아니고 예, 놀리는 거 아니고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0: 감사합니다.
1: 분들이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0: 네.
1: 예, 오늘 병원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우리 어머님도 저기 운전 조심하시고요.
2: 네, 뿜뿜 라디오 늘 은혜의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님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2: 아, 저는 김수경 집사입니다.
1: 김수자 경자.
2: 네.
1: 예, 어머니. 아유, 우리 수경이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2: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수현 씨 옆에서 지금 약간 지금 소름 돋았다 지금 그죠? 예. 자, 오늘 행복한 만남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우리 송수연 씨 전화 연결 함께했습니다. 우리 김수경 어머님과 함께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코 치료 잘 받으시기 바라겠고 빨리 쾌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네요. 네. 자, 기분 좋은 만남을 끝으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0: 99 마리의 양이 안전하다 해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외면하지 않는 긍휼한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본입니다. 낙오된 자의 손을 잡고 느린 자의 발걸음에 맞춰주는 넉넉함이 당신의 진짜 가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미경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문자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실 마산 세강교회 김일용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기도 제목 남겨주시는 분들과 소망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이 시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어려운 기도 제목, 간구의 소원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찬양 피난처 있으니 들으시고 소망의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0: 고마워서 죽기도 했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기도의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2: 소망의 기도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직접 전화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습니다와 같이 의사표현해주시면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으로 기도 제목 공개되기를 원치 않지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라고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문자로 받으신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기도 제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27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건설회사 법인 대표인 남편이 맡은 공사가 이번 달 말에 끝나는데 적자가 너무 많이 생겨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원청의 결정에 달려있는데 밀린 자재비를 잘 막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3: 그렇습니다. 인건비 자재비가 올라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법인 대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이 건설에서 법인 대표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또한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허락하지 않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밀린 자재비를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원청과의 협의도 있고 하나님 이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동서남북이 막혀져 있지만 하늘의 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7278님의 남편이 이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로 특별히 원청과의 협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힘든 이 과정들을 잘 극복하여서 다음에 공사를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받는 멋진 남편이 되어줄 수 있고 또한 이 기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다음은 이칠 이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직장에서 꼬리뼈가 다쳐서 4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잘 치료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의대를 다니는 아들이 7월에 입대해서 논산훈련소에 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칠 이사님께서 보내준 기도 제목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일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서 꼬리뼈를 다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4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시간이요, 아픔의 시간이요, 어려움의 시간이요, 힘듦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일반 은혜를 따라 의사쌤의 손길을 따라 먹는 약들을 통하여서, 치료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제를 잘 견디게 하시고 이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이칠 이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7월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서 모든 과정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동료들도 붙여주시고 좋은 지도자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수고하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4359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외손자 강주원이가 만석육과종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 지난주 서울대병원에서 림프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부위가 감염 없이 잘 치료되고 복용 중인 항생제로 인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혈모 세포 이식을 앞두고 있는데 100% 일치하는 공여자를 만나 성공적으로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아기가 아직 어린데.
0: 그렇죠. 치료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4359님께서 사랑하는 외손자 우리 주원이를 위하여서 간구의 소원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원이가 만성육아종 질환을 가지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서울대병원을 통하여서 림프 수술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수술 또한 받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술되어진 이 모든 부위들 가운데 속에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하여, 의사 선생님의 손길들을 통하여, 간호사 선생님의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 주은이가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로 특별히 우리 간구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은이가 조혈모 세포를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100% 일치하는 공여자를 만나야 되겠는데 하나님, 빠른 시간 내에 이 공여자를 만나 우리 수원이가 회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원이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공여자를 만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식의 가정들도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후유증이나 합병증 없이 모든 것이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주여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라 말미암아 이 어린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생함을 입을 수 있도록 모든 가정과 여건과 행편과 처지의 입장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타는 마음, 절박한 마음,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릴 때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심으라 말미암아 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174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장집사님께서 우울증이 심하여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심방도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병상에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이 정신적 질환으로 우울증,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우리 장집사님이 힘을 얻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장집사님을 위해서 1749님께서 광고에 소

0: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장집사님은 이 우울증을 인하여서 병원을 통하여 치료의 손길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삶을 영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 생활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우울증 증상이 심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상이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장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먹는 약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과정들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장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울증 증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에 찾아와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신앙의 현장, 믿음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화평한 마음을 더하여 주심으라 말미암아 이 삶들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통하여 회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장집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917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 구원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빠 강봉철, 언니 강나영, 남동생 강관효, 여동생 강아름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가족 가운데 속에서 우리 9178님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고 더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온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9178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9178님을 먼저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강봉철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음을 만나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아빠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통하여서 이 아빠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아빠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니 강나영, 남동생 강강효, 여동생 강아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만나 함께 예배하며 함께 가정 예배하며 함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 9178님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계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9178님이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더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정들을 통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족 구성원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 가족 구성원들이 복음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멋진 가정 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7087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소망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간절한 기도 제목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그대로 찬양을 하실 때 큰 소리를 한번 찬양해 보시고요. 말씀도 소리 내어서 우리 7087님께서 간절하게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의 현장을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 침체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수단을 주시고 기도의 수단을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무기력한 때에 우리 7087님에게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부어주셔서 새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비전을 발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꿈을 꿀 수 있는 7087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0: 하나님 나라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7087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기적을 심는 시간 장원곡동 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간절히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921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39세 아들이 올해 직장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고 며느리가 7급으로 승진하게 하시며 부부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건강한 새 생명을 허락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은약의 자손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215님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직장에서 정직원으로 정한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며느리가 7급으로 승진하게 되어서 이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꿈을 꾸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일들 이 부부가 잘 감당하겠지만 하나님 언약의 자손을 이 사랑하는 아들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시

무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랑하는 아들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명문 가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0: 8408님 기도 제목입니다. 남동생이 폐검사에서 염증이 발견되어 오늘 수면 내시경을 검사를 받습니다. 8월 5일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고 모든 염증이 깨끗이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소아마비로 불편한 몸이지만 늘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일꾼입니다. 검사와 치료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형으로서 이렇게 사랑하는 남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 8408님께서 사랑하는 남동생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불편한 몸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켜보며 기도하며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들 속에서, 사랑하는 남동생이 폐검사를 받는 가정들 속에서 염증이 발견되어 오늘 수면 내시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검진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 여건들, 환경들 주여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강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8408님의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평강의 은혜로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인간 능력과 권능의 힘을 통하여 사랑하는 8408님이 힘일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동생도 힘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놀란 시간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1601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의 손자가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심장에 이상이 있어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서 한 달이 고비라고 하는데 모든 수술 과정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 건강히 숨 쉴 수 있도록 간곡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말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0: 네, 3일밖에 안 됐는데.
1: 그렇죠. 언약의 자손이 태어나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는 가정들 속에서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터치하여 주시면 이 사랑하는 손자가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601님의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 손자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이제 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 가정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고비의 순간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의 소원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또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 3일밖에 되지 않은 이 손자가 하나님의 터치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인지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손자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만나주옵소서. 의사쌤의 손길들을 통하여 수술하는 모든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 들이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1601님의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믿음으로 전진할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하여 더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0: 257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망막 질환으로 오른쪽 눈은 실명 판정을 받았고 이번에 왼쪽 눈에도 망막에 구멍이 났습니다. 위험하고 고도의 의술이 필요한 수술이지만 두 눈을 모두 수술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의 손을 통해 수술에

0: 주셔서 후유증 없이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남은 생을 예배와 기도로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딸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아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이 간절한 소원, 이 희망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부어집니다.
0: 아멘.
1: 절망하지 마시고 힘있게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2570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길들을 걸어왔습니다. 2570님이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 눈은 실명 판정을 이미 받았고, 이번에는 왼쪽 눈에도 망막의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어려운 결정이지만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단을 하고 수술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안타까운 기도 제목,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의사 선생님을 붙여주셨사오니 모든 상과 병과 처지의 입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상을 밝은 눈으로 볼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분만 고쳐주시면, 이분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2570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남아있는 이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딸이 될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8397님입니다. 친정어머니께서 관절 마디마디의 극심한 통증으로 항암 환자들이 드시는 진통제를 드셔야 할 만큼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뇌경색으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셨고 치매도 있으신 가운데 관절염의 고통까지 더해져서 많이 괴로워하십니다. 주님의 손길로 어머니의 통증을 어루만져 주시고 더 이상의 고통이 없도록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기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우리 모든 시니어 세대가 우리 8397님의 친정어머니처럼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시니어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힘있게 전진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8397님께서 사랑하는 친정어머니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간구의 소원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관절 마디마디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진통제를 먹어야 할 만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뇌경색으로 인하여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고, 하나님 또한 치매 증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관절염의 고통까지 더해져서 이 시니어가 살아가기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통증을, 이 모든 아픔을,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먹는 약을 통하여, 운동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8397님의 친정어머니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8397님의 사랑하는 친정 어머니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8356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늦은 나이에 간호조무사 실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실습지를 옮겨 새롭게 시작하는데 남은 실습 기간을 잘 마치고 내년 3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까지 무사히 치러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그래요. 간호조무사로서 실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나이에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실습의 과정들을 잘 마치고 또한 자격 시험까지 통과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8356님입니다. 늦은 나이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실습을

0: 하고 있는 과정들에 있습니다. 실습하면서 다양한 고통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실습의 과정들이 고통의 과정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과정들로 인지하고 잘 실습을 감당하여서 앞으로 간호, 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병원에서 섬길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는 8356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이고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일들이지만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해야 될 일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년 3월에 있게 되어질 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도 잘 패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창원곡동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마산 세강교회 김일용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작의 김형준 PD, 그리고 저는 경화교회 송미경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통영복된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임마누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 이하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로서 그에게 참으로 귀한 내용의 말씀들을 많이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에게 두 번의 편지까지 써 보내었으니 그를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셨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성령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종종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착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못된 성도인 것 같습니까?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계산적이고 통역말로 하겠습니다. 용렬스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발생하는 일이라면 교회 안에서 온데 다 간섭하면서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다가 조금 희생하고 수고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면 언제 없어졌는지 모를 만큼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용렬스러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는데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은 그리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두 사람 부겔로와 허모겐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지도가 없는 사람이라면 실명을 거론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실명을 거론한 것은 대부분의 당시 성도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고 바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그럴 줄 몰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부겔로와 허모겐에가 그러다니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바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우리도 함께 교회를 이루며 살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저런 일로 인하여 교회를 배신하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 충격은 온 교회에 상당히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럴 줄 몰랐는데 하면서 한동안 성도들의 마음들이 상당히 힘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름을 거론한 사람들 중에는 또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후베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과

0: 착한 양심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으면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착함을 버린 것입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들은 성령의 아름다운 것, 즉 착함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부끄럽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에 직면한 자를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들이 잘못한 것처럼 여기면서 조금 지혜롭게 하지 저런다고 복음이 전해질까 하는 등의 말을 하는 이들이 계신다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혹시 부겔로와 허모겐의 같은 사람이 아닐는지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실명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힘들어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고 특히 부겔로와 허모겐의 같은 사람들까지 그를 떠났지만은 그래도 언제나 함께 해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을 자주 신방해 주었습니다. 외롭지 않게 만나 주었습니다. 바울을 또한 부끄럽게 여기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부지런히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부류입니까? 용렬스러워서 자신의 유익만 챙기려 한 사람인지 아니면 남의 어려움에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기꺼이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해 주는 자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많이 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그런 이 오네시보로를 향하여 바울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 날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내용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니면 그가 죽어 주님을 뵈옵는 날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취자 성도 여러분, 오늘 거론된 실명의 사람들 중에 우리는 당연히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후메네와 알렉산더, 부겔로와 허모겐의 같은 착함을 잃어버려 자신의 유익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상당한 큰 고민 가운데 빠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성도 여러분, 오네시보로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 보십시다.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고 혼란이 온다 해서 주님과 교회를 또 복음을 전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외롭지 않도록 만나주고 신방해 주었던,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을 잊게 해달라고 기도받은 오네시보로 같은 믿음으로 살아서 오늘 우리 청취자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긍휼하심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오네시보로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통영복된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07-1333-3927번, 0507-1333-3927번 통영복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거제 장평동이 위치한 장평교회에서 7월 25일 토요일 유치부와 유초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1일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09-42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문창교회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 중 창조과학 특강이 김명현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나사렛홀, 2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본당에서 진행되며 창조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01-133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6320-54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급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

0: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9월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함께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와 해외 재난구호를 위한 국제연대에 나섭니다. 교회협은 어제 23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 9일부터 닷새 동안 한국프레스센터 등에서 WCC와 공동으로 2026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남북교회가 처음 마주 앉았던 1986년 글리온회의 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제리 필레이 WCC 총무를 비롯한 세계 신학자들이 참석해 DMZ 평화순례와 포럼을 진행합니다. 교회협은 또 강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와 인도네시아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교계 차원의 긴급 구호 헌금을 모금하고 현지 의료와 심리 지원 사역을 펼치기로 결의했습니다. 전국 23개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다음 달 대규모 대각성 집회를 열고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과 목회자 자질 향상을 다짐합니다. 전국 신학대학교 학생연합 KATS는 어제 23일, 다음 달 17일 서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혁을 주제로 대각성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집회를 주관하는 KATS 대표 최영선 목사는 신학생 시기부터 정직과 다음 세대 현장 봉사, 재난구호 섬김이라는 3대 운동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사로는 2023년 미국 애즈버리 부흥을 이끈 케빈 브라운 애즈버리대 총장이 나서며 참석자들은 강연 이후 소그룹으로 나뉘어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목회자 자기 반성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선교단체인 미국 어린이 전도협회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현지에 구금돼 재판을 앞둔 한국인 선교사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1: 러시아 법무부는 지난 22일 미국 어린이 전도협회 CEF를 바람직하지 않은 비정부기구 명단 371번에 등재하고 현지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 자금 송금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 1월 하바롭스크에서 불법 이주 조직 혐의로 체포돼 오는 28일 첫 재판을 앞둔 33년 사역 경력의 박태현 선교사가 불리한 양형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와 순교자의 소리는 박 선교사의 거주지 등록 위반 혐의 3건을 합산하면 최대 1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한 재판과 선교사 석방을 위한 한국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이정환 어린이 전도협회 해외사역부장은 같은 국제 네트워크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 의혹이 이번 사건과 연결돼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사법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오는 28일 첫 재판을 앞두고 교단과 선교단체의 법률 지원 그리고 한국교회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교계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독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지킴이 연합 한다연은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 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행 대안교육기관법과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담긴 사회통념이나 정치적 편향성 같은 모호한 기준이

0: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어져 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교육기관이 다문화와 탈북민 가정,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품으며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해온 만큼 국가가 획일적인 통제를 거두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온종일 습하고 무더운 날이 나타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4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6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노인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건강 강좌로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3: 오건사, 오건사. 아유, 왜 가노?
4: 아이고야, 니는 어디 가는데?
3: 뭐 니부터 말해주면 내가 말해줄게.
4: 아이고, 무료 건강 강좌 전단지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야, 니도 거기 가나 보네.
3: 아이고, 아이고 뭐 혈압에 좋은 약 준다는데 공짜는 무조건 가야 안 되겠나?
4: 아이고, 맞다, 맞다. 그래, 가보자.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지.

0: 다
1: 야, 이거 허리 끊어진 뿌었다. 야, 근데 그 혈압이 좋냐고 언제 좀 해봐.
2: 지금 나갑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께만 기적의 젊은 에너지 음료 샘플을 드릴게요. 꾸준히 드시면 피가 맑아지고 혈압도 뚝 떨어지고 이 젊은 에너지가 막 솟아날 겁니다.
0: 예. 아이고야, 그거 먹으면 내 다시 아가씨 되겠네.
1: 됩니다. 진짜로 됩니다.
0: 어이구야, 뭔데? 저 양반은 와, 농담을 진짜로 받아들이노? 응?
2: 진정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육체의 병은 결국 영혼의 병에서 오는 거고 그 영혼의 병은 진정한 영혼의 양식을 채워야만 낫는 것이죠. 제가 나눠주는 음료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영혼의 양식입니다.
1: 오건사, 오건사. 응. 야, 뭐 교회가? 어? 저 양반 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같지 않아?
0: 아이고, 그러게 말이다. 응?
2: 자,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0: 아이고, 네네네.
2: 하나, 둘, 아이고, 20명 정도. 좋습니다. 아, 지금부터 교회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진짜 진리를 말해드릴게요. 저를 믿고 따르면 어르신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0: 아이고야, 저 양반 눈빛 왜 저렇노? 뭔가 꼬리한데?
1: 응? 이상하네. 응? 아이고, 아이고, 오건사. 저 상담사 뒤에 그림 좀 봐라. 응? 저 뭐 이상한 거 아이가? 응? 교회 마크랑은 다른 것 같은데.
2: 자자자 어르신들 그 집중하셔야 돼요. 응? 건강은 물론 이 자식들까지 잘 되게 하고 싶다면 따라오십시오. 우리 젊은 에너지 공동체에 오시면 이 모든 걸 해결해 드릴 겁니다.
1: 오건사 안 되겠다. 그만 일어서라. 아니, 가자.
2: 어이, 어르신들 중요한 얘기하는데 어딜 나가려고 하십니까?
0: 어허, 내 발로 나간다는데 와 잡노.
2: 아니, 끝까지 들으셔야죠. 젊어지고 싶지 않으세요?
1: 젊어져? 네? 어? 이내 보자 하니까 안 되겠네. 어이, 상담사 양반.
2: 예.
1: 자네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2: 32요.
1: 이봐라. 그 얼굴이 어떻게 32이고? 나는 막 우리 형님이 살아 돌아오신 줄 알았네.
0: 아이고, 아이고, 맞다. 응? 우리한테 줄 기적이 젊은 에너지 음료가 있으면 니나 먹고 좀 젊어져라. 으이?
3: 노인을 대상으로 열리는 무료 강좌, 무료 선물.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다가 이단에게 걸려들면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신앙까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분별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4: 이단 브레이커
2: 단디 멋있어이.
4: 이 캠페인은
3: 디아코노스와 영랑권 극동방송이
5: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만나교회를 섬기는 엄태원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거짓된 자신, 광고에 거짓된 약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까지. 하지만 기독교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이 신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이웃 앞에서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입니다.
0: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영적 전쟁에서 마음을 사수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일어난 전쟁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오다가 꼭 주일날 아침 되어지면 굉장히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하고 다투는 일들이 간혹 있으시죠. 없으면 감사하겠는데 근데 의외로 많이 계셔요.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야말로 아침에 대판 싸우고 교회당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배 안에 들어와서 치유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그 일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와, 그리고 기도가 안 돼, 찬송이 안 들,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예배 내내 짜증나고 그거 생각하다가 분노 나가지고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는 분들이 계셔요. 소수겠지만 성격의 차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포되어질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기습 공격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어떤 연약한 성도가 있어요. 다 뭐 훌륭한 성도도 계시겠지만 그중에 아직까지 깊이 성숙되지 못한 성도들과 말 한마디 잘못 뱉어가지고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또 서운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자기 입장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아니 교회가 교육을 좀 똑바로 좀 시켜주지 이런 사람을 이 교회에 놔두고 있어 괜히 교회에 대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있죠.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간혹.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직장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요. 정말 여러분 교회가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 아픈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이렇게 갈등과 대립이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영적인 전쟁의 한 모습들입니다. 사소한 말과 행동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0: 골이 깊어져서 다시는 공동체를 보지 않으려는다. 아예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십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게 아까워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 대부분 안 믿는 사람 만나다 보니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은 전부가 뭐 자기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뭔가 자기가 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예배는 괜찮은데 예배 이외의 생활을 뭐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아깝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생기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저도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해커의 작용들입니다. 영적인 해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존재지만 손자의 명범에도 직피직이면 백전 불태인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일들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과 일들이 있잖아요. 그의 실체를 정확하게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는 사실은 교회론이기도 하고 구원론이기도 하는데 에베소서 마지막 끝에 와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마귀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성도들이여 넘어지지 말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분별하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분별하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분별하는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의 실체를 파악하는 겁니다. 제가 2, 3주 전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그 부부끼리 서로 마음 안 맞더라도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지 마라. 그 사람 보면서 분노하고 하지 마라.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0: 아멘. 여러분,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악한 영들이 정신세계와 문화와 사회, 인류 문화 안에 침투합니다. 자, 이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침투라는 표현이 그냥 뭐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쉬워서 이 표현을 드린 거예요. 돌아버려요. 그래서 권세와 물질과 인간의 정욕을 가지고 뒤흔들어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싸우는 게 사람하고 싸우거든. 사람하고 싸우거든. 그게 오늘날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의외로 악의 영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 종교인이긴 하지만 무속 신앙을 갖고 있는 무당들이나 특정한 종교에 특별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눈빛을 보세요. 달라요. 또 종교가 아니더라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보세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마귀 안에 있는 자다. 겉으로는 천사의 모습 같은데 마귀의 수하에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1: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0: 아멘. 마귀는 하는 일은 죽이는 겁니다. 마귀는 끝까지 갈라치게 하는 거고 깨어지고 부숴버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하면 사랑하기 위해 오셨죠. 깨어진 것을 붙이기 위해서 오셨죠. 상처된 자에게 치유함을 주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 하면 그분과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험을 받고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속성이 있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래요. 그 시험 받은 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 우리 모든 사람들도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시험을 당할 것인데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길을 가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2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1: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0: 니라.
1: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부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지만 굉장히 예민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이게 무슨 전쟁이 이래? 무슨 전쟁이 이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마귀가 놓는 덫은 굉장히 다양한 덫이 많아요. 뭐 정욕의 덫, 뭐 욕심의 덫, 뭐 탐욕의 덫,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귀의 실체가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군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손술이 눈에 보여요. 군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적의 동태 파악이 빨라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게 아 마귀가 이런 부분에 유혹해오는구나 압니다. 근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은 너무나 쉽게 당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서 무서워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성경에서 마귀의 존재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 시험들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마귀에게 뺏기지 아니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리점에 가면 그 스마트폰 대리점에 가면은 때로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 제가 이 프로그램을 깔아 드릴 테니까 이제는 해커 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귀의 어떤 공격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도록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0: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반드시 군복이 필요합니다.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예수 믿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된다. 물론 그거 감사한 거죠. 이미 우리 진영에 들어왔으니까 믿음의 진영에 들어왔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런데 늘 교회만 있어요? 늘 믿음의 사람들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오래 믿어도 내가 완벽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호시탐탐 성경 말씀처럼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삼키를 잘 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잖아요. 깨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지난주에 전신갑주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그렸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항상 벨트라인, 가장 중심적인 약을 하고 있느냐. 이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의의 호심경 이게 또 이게 어려워요. 그죠? 근데 호신경이 뭐냐 이건데 조금 유식한 말 로리카 세그만 타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장면에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났을 때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의 화살이 날아오더라도 내 심장과 내 간과 폐를 관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흉배, 가슴의 보호막 등까지 있어요. 이거는 앞만 있는 게 아니라 등까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을 의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 이 로리카 세그멘타타라는 말을 옮길 때 호심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문으로 보면 이 호가 뭡니까? 보호할 호자. 심자가 마음 심자, 경자가 거울 경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영혼의 심장을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철갑.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호신경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허리띠를 얘기함과 동시에 진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무게가 뭐냐 하면 흉배를 얘기하면서 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 성도들께서는. 그런데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의를 보고 호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썼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죄 지어가고 타락으로 빠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59장 17절.

0: 말씀입니다. 시작.
1: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0: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심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이 쓰고 있는 언어를 이용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가운데서 타락으로 빠져들어갈 때 마귀에게 어떻게 악한 것에게 공격받아가지고 완전 무너질 때 하나님은 공의의 갑옷을 입으시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구원해내시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셨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으셨던 그 승리의 갑옷. 이게 참 여러분 어려울 건데 아유, 창조주 하나님 무슨 승리 갑옷.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가오실 때에 보호할 수 있는 승리의 갑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공의의 옷을 너희의 심장에 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가슴에 붙이고 나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성도들에게 공격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다릅니다만은 오늘은 호심경을 얘기하면서 의의 흉배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심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심장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면 신앙생활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인류의 최대의 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입혀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 빼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로 때문에, 내 자선 행위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모두가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이게 여러분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바로 칭의입니다. 나는 의롭다 받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단 한 가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 받을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거, 그거 하나 붙이고 다 살면은 마귀가 내 심장을 아무리 노리더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자에게 도무지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목사인 저도 여러분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우리의 영혼의 죄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 묻은 옷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의외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구원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이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우애가 깊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성격이 불같았던 동생이 밖에서 친구들과 싸우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정신을 차린 동생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온몸은 피해자의 피로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형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 나 사람 죽였어. 어떡하면 좋아? 그때 이 동생을 잡으려고 찾아다니는 경찰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형은 주저하지 않고 벌벌벌 떨고 있는 동생의 어깨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잘 들어. 네가 입고 있는 피 묻은 옷을 내한테 줘. 그러면서 형의 옷을 벗어서 동생에게 입혀주고 동생이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는 그 옷을 본인이 입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0: 너는 내 옷을 입고 형으로 살아야 된다. 절대 나가지 말고 너는 그냥 이제부터 내 이름을 가지고 네가 살아야 돼. 하고 형은 밖으로 나가서 경찰들에게 자수합니다. 경찰들은 당연히 피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살인범으로 간주하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동생은 숨어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소리 죽이면서 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형은 재판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 면회가 있었는데 이 형이 동생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동생, 이제는 내 이름을 가지고 살아. 형의 모습으로 살아다오. 내가 준 옷을 잊지 말게나. 그리고 난 이후에 일주일 후에 사형으로 끝마칩니다.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우리는 이 동생처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까? 내 능력 가지고 내 신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 집안의 전통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에 진실한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까지 잘 보호하고 살아왔지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전히 옷은 입고 있지만 내가 짓고 있는 행실에 의해서 죄를 짓는 행실에 의해서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심각한 정죄감을 줍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저기 사회생활 하면서 남도 모르게 아내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마귀가 우리한테 속삭이는 게 뭡니까? 네가 그러고도 낯을 들고 교회 나오냐? 무슨 낯짝으로 기도를 하고 있냐? 너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속삭임이 계속 심어줍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형의 옷을 입고 살고는 있는데 좀 살다 보니까 익숙해졌죠. 그래서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뭐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행위가 가장 무릎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죄책감을 부추기기도 하지만 한 가지 반대로 우리에게 자만심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마귀의 전공은 참소입니다. 어떤 죄를 까발려서 그죄 속에 파묻히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공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께서 정말 또 실수 아닌 실수 때문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죄 때문에 정죄감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감을 줘가지고 교회당에 못 나가도록 만듭니다.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쏘는 이 화살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정확하게 심장을 겨누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한때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성도들 간혹 있을 겁니다. 마귀가 쏜 화살에 맞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단은 우리의 자신의 행위에 만족하게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꽤한 사람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의의가 쌓입니다. 자기에게 의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졌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옷을 입혀가지고 난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살았는데 이런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거는 교리만 남을 뿐이지 가슴을 뛰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자기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 공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그것이 마치 구원을 얻는 통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십자가가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너무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수하라고. 잠언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0: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귀가 항상 유다에게 생각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락날락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0: 사단이 화살을 꽂으려고 하는 그 위치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취약한 영적인 급소를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이래가지고 장로할 수 있는가? 내가 이래가지고 집사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지금 이 모양 이꼴로 살고 있네? 사단은 계속 그런 강력한 화살을 쏘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버리도록,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도록,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지, 안 오는 게 좋지, 이런 마음에 들게 해서, 이런 생각에 들게 해서 독수공방하도록, 아예 교회와 멀리 떨어져 버리도록, 사단이 주는 놀라운 공격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의 성도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반격해야 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허물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복음이 뭡니까?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이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0: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뭐가 뭘 믿습니까?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믿는 거 맞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내 죄값을 위하여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에요. 그렇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예쁘다, 대단하다, 실력이 출중하다,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의의 흉배를 평생 붙이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뭐 갑옷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9절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된 거죠. 다 같이 시작.
1: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0: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내 마음을 사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방향을 정해드립니다. 첫 번째, 생각을 내 행위에 맞추지 말고 생각을 그리스도의 의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단은 계속 죄책감, 수치감을 줄 겁니다. 사단의 전적인 무기가 이거예요. 계속 과거에 연약한 것을 계속 해서 사람을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성도가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 자신의 도덕성, 자기의 종교적 열심, 나름대로 또 헌금을 열심히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만든 흉배입니다. 자기가 만든 흉배예요. 그걸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단아, 맞다. 나는 네 말대로 더럽고 연약한 죄인이다. 하지만 내 가슴을 봐라. 내가 내 의로운 행위 때문에 붙인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가슴에 있으니 악한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선포할 때 심장을 겨누고 있는 화살이 나를 뚫지 못합니다. 심장을 보호받는 성도는 죄책감에 시달려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의 흉배를 의지하면서 정말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3자가 보기에는 이게 종교행위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여러분 의의 흉배를 붙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귀중해요. 나의 선행이나

0: 의지와 결단으로서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이 자리, 호신경을 붙이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로운 옷을 입은 자답게 의로운 삶을 선택하려고 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선택하려고 여러분 생활에 집중력을 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어떤 사단이 쏘는 화살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승리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2003번 진주교회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0: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한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한 권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하지만 우리에게는 멈춰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쉼이라고 하면 몸을 쉬게 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쉼은 몰두했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음악에도 쉼표가 있고 그림에는 여백이 있으며 조각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긴 고속도로에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쉼은 꼭 필요한 것이죠. 무더운 여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 영혼까지 새힘을 얻는 복된 하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휴가철 떠나시는 분들께 격려한 말씀 해주세요.
1: 아니, 쉬지 말고 일을 해라. 쉬지 말고 책을 봐라. 쉬지 말고 다른 박질을 해라. 없어요, 그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있죠.
0: 아멘.
1: 예, 기도는 쉬면 안 돼요.
0: 네.
1: 그래서 기도는 때때로 하고요.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눈은 안 감아도 되지. 눈 감고 기도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테니까. 그래서 오직 쉬지 말고 하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0: 아멘.
1: 아침에 저녁에 점심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8시간 일하는데 그중에도 한 15분 커피 타임이 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오후에도 잠깐 쉬었다가 기지개를 펴고 다시 일을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도 열심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좀 힘들 일할 때 쉬어가면서 냉수도 마시고 잠깐 생각을 하면서 쉬어가면서 일하는 게 더 능률이 올라갈 거예요.
0: 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한 쉼 누리시는 여름철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무더운 여름 시원한 은혜가 가득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음악이 많이 나가죠. 왜냐하면은 한여름에 수박 잘라놓고 극동방송 찬송 들으면서 수박 맛이 더 달고 감사할 거예요. 왜? 아, 내가 수박도 먹을 수 있구나. 또 이렇게 잠시 쉬어가면서 방송을 듣고 부채질을 하면서 툇마루나 그늘 밑에 앉아서 참 좋은 사람들의 찬양, 특별히 이문균 교수, 신델라, 함석헌 이러한 성악가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아, 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수박도 먹고 냉채도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극동방송 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말씀하신 세 분의 성악가들의 찬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테너 이문규님의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소프라노 신델라 빈들의 마른 풀같이, 베이스 함석헌 내가 매일 기쁘게, 세 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0: 찬양이 가득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샬롬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본 적도 없고 혹여나 사람들이 전도를 했을 때 불편할까봐 신앙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저의 모습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의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저의 모습을 통해, 저의 행실을 통해, 또 저의 기도를 통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부끄럽고

0: 연약한 저의 모습이지만은 두려움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귀한 사연 감사드립니다. 채택

0: 한데요. 그 양반 나이가 91살인가 그런데 네. 극동방송에 헌금을 두 번이나 크게 하셨어요.
1: 그렇군요.
0: 그런데 그 할머니 시래기 통해서 주신 신발 누가 내비리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우리 방송국의 조 실장이 그거를 보고 자기가 신발 한 켤레를 사주고 아. 그 새 신발 신고 다니면서 전도하신대요.
1: 세상에.
0: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도 부끄럽죠?
1: 네, 맞습니다. 더 열심히
0: 전도하세요. 전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1: 알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 동부 성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진주 동부 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낮에 누군가에게 무심코 내뱉었던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 밤늦게 자려고 누웠는데도 자꾸 뒤척뒤척 했었던 그런 경험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아, 그때 내가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면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했을까? 저는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제 말을 듣고 굳어버린 그 표정 그게 자꾸 생각나서 미안하고 또 참지 못한 내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보면 우린 이런 말들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뱉을 때가 많잖아요. 가장 아픈 말을 정말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왜 던지게 되는 것일까? 아마 이 라디오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오늘 나도 그런데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 우리에게 우리 입술이, 우리 혀가, 우리 말이 얼마나 다스리기 힘든 곳인가를 솔직하게 들려줍니다. 세상에 온갖 짐승들, 여러분 동물들은 길들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입 안에 있는 이 작은 혀만큼은 인간의 힘으로는 길을 들일 수 없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요, 너 그래 그렇게

살고 있지라고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 너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일 수 있다고 오늘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날카로운 말을 할까요? 사실 그 말이 날카로운 이유는 우리 마음이 그만큼 지치고 아프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나를 보호하려고, 나를 지키려고 말이 가시처럼 나가는 것이죠. 내 마음이 메말라 있으니까 남을 적셔줄 수 있는 단물은 내 마음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마음에 있는 샘물이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샘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쓴물이 나오는 샘에서 단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쓴물이 나오는 샘에서는 쓴물만 나오는 거죠. 단물을 마시려면 단물이 나오는 샘을 찾아야 합니다. 쓴물이 나오는 샘에서 단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샘의 근원, 우리 마음에 샘이 하나씩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에 샘의 근원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 입술로 나오는 말을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말하는 기술을 배우면 말을 잘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화를 참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억지로 입술을, 내 혀를 단속한다고 해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히려 너무 피곤합니다. 아마 얼마 못 가 다시 우리 입술에서 내가 참다 참다 터져나왔던 경험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해결책은 우리 마음의 샘의 근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샘에서 쓴물이 나오고 있다면 내 샘이 단물이 나오는 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애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거친 입술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꾸짖기보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샘에 은혜의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기억하시죠? 이 베드로는 자신의 배신과 그 부끄러운 입술 때문에 어쩌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아, 내가 왜 그때 내 입을 닫지 못했을까? 누구보다도 후회하는 것이 베드로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라고 묻지 않으셨고 따지지 않으셨죠. 대신 그저 따뜻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 세 번이나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그 따뜻한 용서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오염된 샘물을 씻어내셨죠. 정죄와 수치심으로 가득했던 그 베드로의 샘, 그 샘에선 그것밖에 나올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자 그의 입술은 비로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생명의 통로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거친 혀를 고칠 수 없고 다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안이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억지로 참지 않아도 내 입술에서 조금씩 단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여러분.

0: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나를 바꿀 수 있는 나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셈이 이미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입술의 말 한마디도 바꿀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셈이 바뀌고 우리의 입술에 단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나를 향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고생 많았어. 고마웠어. 네가 옆에 있어서 든든해. 아멘.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 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46-0691번, 지역번호 055-746-691번 진주 동부선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5화 북간도의 빛. 1907년 원산에 낯선 중국인이 나타났다. 북한도 용정에 사는 중국인 그리스도인 산츠였다.
1: 저 혹시 성경 조선말 성경 있습니까?
2: 에? 조선말 성경?

0: 사람이야? 조선 사람이요?
1: 아니요. 저는 중국 사람인데 저 필요해서.
0: 아, 뭐 한 건들이요?
1: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주세요.
0: 에? 전부 다?
1: 예. 혹시 찬송가도 있습니까?
0: 아우 예, 아유 있죠. 아유 아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그것도 있는 거 전부 다?
1: 예. 조선 말로 된 복음서적 다 주세요.
0: 아유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내 아는 선교사님을 좀 불러올게.
1: 예, 예 기다리겠습니다.
2: 낯선 중국인이 와서 한글 성경과 찬송가, 전도책자를 싹쓸이 해가는 싼지를 보며 상인과 선교사는 의아해했다.
3: 저 이거 가져가시면 중국에 살 사람들이 있습니까?
1: 팔려고 사가는 게 아니라 나눠주려고 사갑니다.
3: 네? 북간도에 조선 사람들이 있나요?
1: 예. 우리 마을에 조선 사람들이 들어와 살아요. 그분들에게 주면서 전도할 거예요.
0: 아니 근데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고요?
2: 그랬다. 북한도 황무지 같던 땅은 이주한 조선인들의 손길로 새롭게 개척되고 있었다. 먹고 살 길이 막히고 신앙마저 지키기 어려워지자 발걸음이 국경 밖까지 이어진 것이다.

0: 여보, 쌀독에 쌀이 똑 떨어졌어요. 어떡하죠?
1: 지난번에 좀 남았다 하지 않았어?
0: 며칠 전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싹 다 털어갔어요.
1: 진짜 너무하네.
0: 아, 칡뿌리가 좀 남아있어요. 그걸로 저녁을 좀 떼어봐요.
1: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0: 네? 뭐가요?
1: 다들 강 건너 북한 들어간대. 거긴 땅도 넓고 개가 날 황무지가 많대. 세금만 잘 내면 중국 관리들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더라고.
0: 하지만 우리 땅도 아닌데 농사를 지어도 될까요? 그러다 쫓겨나면요.
1: 여기서 다 빼앗기며 굶어 죽느니 거기 가서 땅이라도 일구는 게 낫겠다 싶어. 적어도 하루 일해서 하루 먹을 수만 있어도 지금보다 낫지 않겠어?
2: 어, 아버지, 그럼 저희 북한 들어가요?
1: 당신 생각은 어때?
0: 저는... 글쎄요. 당신이 결정하면 따를게요.
2: 엄마, 가요, 가요. 거기 가면 온 세상이 하얗대요.
0: 어? 아, 그런 말 누구한테 들었어?
2: 민수요, 민수. 민수네 아빠가 북한도에 다녀왔는데 온 세상이 하얗고 넓어서 너무 멋지대요. 가면 민수도 다시 만날 수 있고.
0: 하얗다는 건 여기보다 훨씬 춥다는 말이야. 너 추운데 괜찮겠어?
2: 전 좋아요. 가서 민수랑 눈싸움도 할 수 있잖아요.
1: 그래, 무엇보다 거긴 눈치 안 보며 살 수 있잖아. 이 빼앗긴 땅보다는 나을 거야.
3: 더 이상은 버틸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두만강을 건너 발걸음이 닿는 곳은 넓은 황무지였다. 들풀과 억새풀, 단단히 얼어붙은 땅을 보자 학교는 막막했다.

0: 이게 땅이 다 돌두성이야. 밭을 만들기가 쉽지 않겠어.
1: 여기에 뭘 심을 수나 있을지.
0: 일단 마을을 찾아가 봅시다.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겠지.
2: 마을에 들어서서 마주친 눈빛은 따뜻하기보다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였다. 알 수 없는 말소리 속에서 낯선 사내 하나가 다가온다.
3: 혹시 조선 사람입니까?
0: 아, 예, 조선에서 왔습니다. 어찌 우리말을 하십니까? 조선 분이시오?
3: 아이가 많이 춥겠어요. 이거 드세요.
1: 어머, 고구마네요.
3: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습니다.
1: 아, 근데 우린 가진 게 없어요. 드릴 게 없는데.
3: 저도 나그네였어요. 나그네들끼리 돕는 게 당연하죠. 예전에 길에서

0: 쓰러졌을 때 누군가 저를 도와줬거든요.
1: 그때 덩치 큰 중국인 하나가 끼어든다.
2: 이 땅은 우리 거다 해! 조선놈들 왜 자꾸 오냐 해!
3: 우리 조선이 좀 힘든 상황이요. 아시잖소. 굶어 죽을 수 없어 여기까지 온 건데 사정 좀 봐주시오.
2: 안 된다 해! 우리가 쓸 땅도 부족하다 해! 쓸 거면 돈! 돈 내라 해!
3: 땅을 읽어서 수확하면 꼭 세금을 내겠소. 약속드리오.
4: 괜히 시비 거지 말라 해. 적당히 세금만 내면 용종관리들 아무 말도 안 한다 해.
2: 나중에 문제 생기면 싼 네가 책임져라 해.
3: 저 뭐라고 가는 건가요?
0: 아, 괜히 소란 피울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좋은 터를 안내해 드릴게요. 나중에 수확해서 세금만 잘 내면 관리들도 그냥 잘 넘어갈 겁니다.
5: 정말 고맙습니다. 저 쫓겨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저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0: 아, 저는 산지입니다.
3: 감사합니다. 이 낯선 땅에서 이런 귀한 인연을 만나다니.
0: 모두 주님의 뜻이지요.
3: 아, 기독교이신가요?
0: 예, 조선에서 기독교인들 여기로 많이 왔어요. 아, 따라오세요. 소개해드릴게요.
6: 두려움 속에 떠는 나그네들을 위로해준 따뜻한 손길. 학교의 마음 속에 산츠의 도움은 첫 번째 희망이 됐다. 어느덧 낯설고 두렵던 땅은 조금씩 익숙한 풍경으로 바뀌었고, 먼저 이주해온 조선인들과 학교 내도 서서히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
7: 업어주세요.
0: 아니, 언제 이렇게 무거워졌어?
8: 형제님, 땅을 제법 잘 고르셨네요.
3: 모두 여기 계신 분들 덕분이죠. 방법도 알려주시고 농기구도 빌려주시고.
8: 우리 자매님은 이제야 좀 웃으시는 것 같네요.
9: 저요? 아, 제가 잘 안 웃었었나요?
8: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한동안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다음 한동안은 일한다고 정신이 없었고, 어느 순간 밤마다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고향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여긴 보시다시피 너무 춥잖아요.
3: 사실 저희도 요즘 고향 생각에 울적합니다. 정말 여기 함께 계신 분들 아니었으면 절대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9: 맞아요. 때때마다 살펴주시고 먼저 챙겨주셔서 늘 감사해요. 안 그래도 어젯밤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런 분들 만난 게 천운이라고. 정말 귀인을 만났다고.
0: 우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죠.
9: 인도하심이요? 그럼 저희가 여기로 오게 된 게 누군가 이끌었단 말씀이에요?
0: 네. 학교 형제님과 자매님, 우리 아이까지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9: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3: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오도록 만드셨다는 얘기네요.
0: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8: 저도요. 두 분을 만나기 위해 저도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6: 학교의 가슴은 낯설게 두근거렸다. 살기 위해 떠난 길이었고,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건넌 두만강이었건만, 이 만남, 이 웃음, 이 시간이 모두 우연이 아니라는 말에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감동이 피어올랐다.
3: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싶은데요.
0: 아, 마침 제가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아, 한 권 드릴게요.
3: 한글 성경이요?
0: 예.
3: 여기에 한글로 된 성경이 있다고요?
8: 찬송가도 있고 다른 책들도 있어요. 이리 들어와 보세요. 원하시는 책 다 가져가세요.
9: 어머, 안 그래도 한글 서책 구하고 싶었는데 어쩜 이렇게.
0: 제가 말했죠.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7: 엄마, 이거 봐요.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태초에

0: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저 이 책 읽을 수 있어요.
1: 산지를 통해 전해진 한글 성경은 낯선 땅에서 방황하는 한 가정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다. 그렇게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작은 교회가 세워졌다.

0: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1: 저도 읽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 저 그 세상 안에 우리 가족들이 들어있다는 말씀인 거죠?
3: 조선에선 성경을 찾지도 않았어요. 누군가 교회 가자고 하면 피했죠. 조선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박해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이런 사랑이 있었다니. 그래,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두려움에 성경을 피했던 저희를 두려움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낯선 땅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4: 낯선 땅, 낯선 얼굴들, 흩어진 길에서 다시 시작되는 복음의 역사. 북한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5화 북간도의 빛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 칠암교회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 백성의 삶,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우리는 지금 계속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겠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에 조금 없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천국 백성의 삶, 이것은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누구라고요? 천국 백성이다. 예수님의 제자이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정죄하시거나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성도로, 어떤 제자로, 어떤 자녀로 빚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족하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고 깨닫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많아지죠. 그런데 그 지식에 비해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순종의 과정도 배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 같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잊지 마시면서 오늘 말씀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아멘.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경건의 일이다, 의롭다고 여겼던 그 세 가지의 경건 행위에 대해서 차례대로 하나씩 알려주고 계시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구제 대답하신 거죠, 여러분? 자, 두 번째는? 기도, 그렇죠, 여러분? 네, 대답 다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이. 구제, 기도.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 뭐가 됩니까? 금식이 되는 것. 금식이 제일 크네요, 여러분.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경건의 삶, 경건의 행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금식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였던 것입니다. 구제나 기도나 마찬가지로 금식도요. 당시 이 금식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식하고는 그 개념이 조금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뭐 중요한 일이나 문제를 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금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당히 특별하거나 어떤 무거운 결단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또 금식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시간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18장 12절의 말씀 가운데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십니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나는 이제 바리새인이지요. 세리와는 비교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레, 즉 일주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어요. 1세기 초대교회의 문헌 중에 하나인 디다케에서는 그 요일까지 특정이 되는데 월요일과 목요일날 정해놓고 금식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든 없든 그 정해진 날이 되면 의무적으로 금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시의 금식, 기도가 아니라 구제와 기도처럼 일상의 경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도 이 전제 위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금식의 여부였느냐? 아니죠. 금식이라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였기 때문에 금식의 여부,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문제 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갈망하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금식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향한 갈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지금 이 지점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개념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갈망으로 금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얼굴을 흉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얼굴을 흉하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선자와 같은 개념이에요. 위선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위선자는 자신을 꾸며서 무대에 오르는 배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얼굴을 마치 위장한 겁니다. 무대 분장을 한 것이죠. 무대 분장을 해서 기운 없는 표정을 짓고 최대한 초췌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신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중들의 시선이 무대 위에 올라간 배우에게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강대상에 올라와 있는 저에게 시선을 집중해 주시잖아요. 무대 위에 오른 배우에게도 우리 밑에 관중들은 시선을 집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라도 그 사람을 볼 때에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연극을 하고 있고 설교를 하는 것 당연히 알듯이 그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금식 중에 있는구나라는 것을 단숨에 알 수 있도록 꾸며낸다라는 것이에요. 구제할 때 나팔을 부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큰 길 모퉁이,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잘 보이는 그 큰 길 모퉁이에서 중언부언하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금식할 때의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떤 행위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기 위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의 처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겠지만 그것이 변질되었다라고 보았지만, 어떠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순수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면서 나와야 할 그 기도의 자리, 금식의 자리에서 정작 그들이 갈망하고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오시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그 시선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이 금식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구약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에서 5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금식을 하는구나. 그런데 너희들은 뭐가 없다? 삶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금식이라는 그 경건한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뒤에서는 살지 않는 거예요. 뒤에서는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들의 이중성과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지 굶는 그 행위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다면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려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또 너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진정한 금식은 무엇이라고요?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내려놓는 이유, 이 금식의 이유가 무엇이냐? 음식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기 때문에 내가 금식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고 싶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은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로 원하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금식은 내 어떠한 욕구와 힘을 빼고, 세상적인 욕구와 힘이겠죠, 그것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만을 구하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표식이 된다라는 것,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의 중심에는 날마다 갈망이 있습니다. 항상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 대한 갈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것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금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오래 참고 굶었으니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셔서 내 가운데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지난 기도의 말씀에서도 나누었지 않습니까? 정한수를 떠놓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맥락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금식하면서 나의 영혼을 깨끗이 비워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위기 앞에서 금식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죠. 구약에 보면 에스더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는 민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서 3일간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의 금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금식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어떤 조건이 붙은 금식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나 말을 하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겠습니다의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내가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 앞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금식이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수단이 될 때에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네, 곡을 끊으면 죽게 됩니다. 음식은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문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내려놓고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온몸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 몸이 밥 없이 살 수 없듯이 나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이 사실을 우리의 허기짐으로 배우는 시간이에요. 식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식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금식이 우리 삶에 훨씬 가까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음식을 끊는 것만으로 이것을 한정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이 금식의 대표적인 형태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내려놓아야 될 다른 많은 영역들도 이 금식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하루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밤에 자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무엇이죠? 네, 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스마트폰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가장 많이 뺏는 것, 그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생성되는 콘텐츠들이 정말로 무작위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게임도 있고요. SNS 같은 것도 있고 OTT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들이 만들어집니다. 뭐 쇼츠 영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야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채워나가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금도 심심할 시간이 없어요. 조금도 우리의 마음이 조용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로 채워지니 뭐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인데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그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채워나가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금식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의도적으로 비워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보시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절로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될 금식의 항목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예배의 시간, 그리고 한 주간의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이 내 손에서 놓아지는 것, 내려놓아지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한 5분, 10분만 내려놓아도 다시금 핸드폰 어디 있지라고 찾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힘든 만큼,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힘든 만큼 내가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선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내려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내가 붙들려 있었던 것, 그 사로잡혀 있었던 것, 그 어떤 것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나를 조금씩 조금씩 자유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비워내게 되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비워내게 되면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죠. 그 비워낸 그 자리를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루를 보내시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책도 경건서적도 보시지 마시고요, 성경도 한번 보시지 마시고 가만히 있는 시간 한 5분 10분만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정말로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갈망하며 살아가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는 그 비어짐의 시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금식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십니다. 17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중동 지역이기에 이 지역에서는 이 머리에 감람유, 올리브유를 바르고요, 얼굴을 이렇게 씻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샤워를 하고 로션을 바르고 머리를 이제 빗고 단장을 하는 것, 이것과 같이 일상적인 이제 위생의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금식할 때 어떻게 해라? 평소대로 해라. 평소처럼 생활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가 삶의 중심이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그것을 알아주든 그렇지가 않든,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그 마음들은 점차 작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마음이 작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요. 물론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들이 작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즐거워함을 더욱더 깊이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비워냄의 시간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하는 날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다. 왜요?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아봐 주시기 때문이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은 우리 공동 번역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똑같이요. 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런 경건한 일들을 하느냐, 그것보다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누구를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

0: 사랑하는 7M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금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서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음식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만을, 성삼이 하나님만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들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잠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내려놔 보시고요. 한 끼 식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영상이 될 수도 있고 SNS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내려놓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내려놓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무엇이냐면 그 내려놓은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느냐,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7M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진주 7M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53-4670번 진주 7M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직장에서 후배가 상사에게 상의 없이 뭔가 진행했다면 상사 마음 좀 불편하겠죠?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 상의 없이 뭔가 결정하면 상대방 마음 불편할 거예요. 소통하고 상의하는 거 중요합니다. 위아래 관계뿐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공유하는 거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때론 찬양 가사에 많이 나오듯이 하나님을 내 친구로 모시는

친구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하관계도 되고 수평관계도 됩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도 내가 내 일을 상의하고 소통하는 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상의하지 않으면 인격적인 하나님도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많더라고요.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은 하나님께 상의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었죠. 결국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하셨고 다윗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상의하십니까? 소통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때론 나의 주인 되시고 때론 나의 친구 되시는 그분께 순간순간 물어보자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어노인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과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이 상의하는 거 소통하는 거 참 중요해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뭐 친구든 직장이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도 상의하는 거 좋아하세요. 물어보시는 거. 다윗이 참 잘 물어보더라고 하나님께요. 근데 이제 물어보기만 하고 대답을 안 드리려고 하면 안 되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물어보고 좀 기다리면서 들어보고 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잖아요. 대화.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데 때로는 나의 주인 또 때로는 나의 친구로 모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께 예, 순간순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시시콜콜 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상의해보고 그 대답도 좀 기다려보고요. 하나님 대답하시는 방법 여러 가지시잖아요. 말씀으로 사람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니까 그런 것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도 듣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뿐만 아니라 친구로도 우리가 여길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찬송가에 이어서 뭐 친구와 관련된 곡, 예, 이번에 복음성가 나의 참친구 유턴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친구로 생각하다가 그 친구하고 잠깐 예, 떨어졌다가 예, 헤어졌다가 다시 이제 친구로 삼게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 극동방송 새깨라를 통해서 참 감사하죠. 가끔 이렇게 새깨라 진행하다가 여러분께서 이제 문

0: 문자를 주시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교회 갔다, 이런 반가운 문자들 제가 방송 중에 소개할 때도 있고 다 소개를 못해서 제가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화 드릴 때도 있거든요. 이 시간에 8230번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분께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셨는지,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예. 지금 운전 중이세요? 아, 운전 중이시구나. 정차 되세요? 혹시?
1: 안녕하세요.
0: 예.
1: 여기 터널 지나면 정차할 수 있을 것
0: 아, 터널
1: 같아서.
0: 지나면요? 알겠어요. 제가 좀 기다릴게요, 그러면. 예.
1: 정차했어요.
0: 아, 정차하셨어요?
1: 네,
0: 빨리,
1: 가장
0: 빨리
1: 먼저
0: 하셨네.
1: 왔네요.
0: 예. 어느 지역이세요?
1: 여기 경기도 양주요.
0: 양주. 어, 양주. 아니, 지난번에 그 문자를 한번 주셨었는데, 방황할 때 극동방송 듣고 결심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1: 맞아요.
0: 보내셨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한 번씩 전화를 드렸었죠.
1: 아,
0: 전화가 안 되다가
1: 제가
0: 오늘 드디어 했는데,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1: 제가 우리 지금 다니는 교회가 이제 여기 양주 백석교회 있거든요. 백석교회라고
0: 백석교단에.
1: 장로교회. 아, 백석교단은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1: 동네가 백석이라서 백석교회, 이제
0: 예?
1: 64년 된 교회인데,
0: 예.
1: 제가 거기 간지 이제 얼마 안 됐을 텐데,
0: 네.
1: 이제 교회를 등록을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방황을 했었어요.
0: 네네.
1: 많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한 7년 방학을 하다가
0: 예.
1: 이제 갈등을, 교회를 갔는데,
0: 네.
1: 이제 어떤 분 때문에, 이제 갈등 때문에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0: 네.
1: 극동방송을 이제, 왜 극동방송을 안 들어? 차에 다닐 때마다 극동방송을 들어야지 하고,
0: 예.
1: 이제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같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했던 분들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분, 형제가 가르쳐 줘가지고, 이모는 왜, 극동방송 안 듣고 세상 노래를 듣냐고, 그래서 그걸 맞춰줘가지고 이제 듣고 다니다가 말씀을 듣는데 그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펑펑 울었어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갖고, 그래,
0: 네.
1: 맞아.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극동방송 지금까지 진짜 새벽이고, 출근할 때고, 퇴근할 때고, 이제
0: 예.
1: 제가 이제 활동 지원사거든요, 장애인.
0: 예.
1: 데리러 갈 때도 늘 듣고, 아이가 이제 약간 자폐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도 이제 찬양 틀어놓으면, 교통방송 틀어놓으면 지가 따라서 아멘아멘도 하고, 그럴 정도로 지금은. 근데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극동방송 듣고 제가 많이 힘을 얻었죠.
0: 아, 그러시구나. 그럼 현재
1: 많이
0: 지금,
1: 힘이 돼요.
0: 예?
1: 정말로 많이 힘이 되고,
0: 예.
1: 이게 진짜, 내가 선교를 못 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는 할수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너무너무 할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하다가 제가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중단했었거든요, 사실은.
0: 전파 선교사 말씀이시군요.
1: 네네.
0: 예.
1: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다 결심하고, 그래, 내가 다른데 내가 조금 줄여서 안 쓰더라도 내가 극동방송에는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0: 네.
1: 지금 계속 이제 이번 달부터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0: 네.
1: 너무너무 감사한
0: 아,
1: 방송이에요.
0: 네. 그러면 지금
1: 정말.
0: 8230번님은 현재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1: 네, 다니죠.
0: 아, 그러니까 아까 한 8년 방학하셨다가 다시 원래 다니던 교회로 가신 거예요?
1: 아니, 다니던 교회는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문제가
0: 아,
1: 있어갖고,
0: 새로운 교회로?
1: 새로운 교회에 갔는데 거기가 적응이 안 돼갖고,
0: 예.
1: 저희는 감리교회를 다녔었는데 뜨거웠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지금 교회는 이제 조금 그러지 않았는데,
0: 네.
1: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뜨거운 편이라
0: 예.
1: 가서 이제 좀 많이 영향력을 끼치긴 했죠.
0: 지금 그러면 다니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1: 장로교 합동 측이요.
0: 합동측인데 아까 백석교회라는 게
1: 백석교회예요. 지금
0: 이름이
1: 4년 됐어요.
0: 백석교회예요? 아, 이름이 백석교회. 예장 합동측에 이제 8년 이제 방학 끝내고 스스로 가신 거예요, 그 교회로?
1: 아니죠. 이제 예전에 다니셨던, 같이 다녔던 권사님이 제가 이제 옛날에

0: 열심히 했던 걸 알기 때문에
1: 네네.
0: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제가 이제 교사를 오래 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아이들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기도하시면 자꾸 눈물이 나온대요. 이렇게 저를 기도하면
1: 네네.
0: 그래갖고 이제 와봐라 와봐라 그랬는데 한달 정도 등록 안 하다가
1: 네네.
0: 에휴 그래 하나님 어디나 다 똑같이 계시지 그러고는 이제 등록을 했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1: 그리고
0: 지금
1: 이제
0: 다
1: 문자를
0: 네.
1: 주셨을 때 방황할 때 극동방송 듣고 결심하게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0: 맞아요. 예.
1: 그러니까 이 방송을
0: 그래갖고
1: 듣고 내가 이제
0: 네.
1: 교회를 다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0: 네.
1: 되신
0: 그럼요.
1: 거군요.
0: 그럼요. 아유 그냥 등록하고 다녀야 되겠구나.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그때 아주 그냥 정말 힘들었거든요.
1: 그래요.
0: 네. 너무
1: 새끼라도 계속
0: 감사해요.
1: 이렇게 가끔 들으세요?
0: 가끔이 아니라 혹은 날 들어요.
1: 허구한 날이요.
0: 네. 아주 빼놓지 않아요.
1: 아,
0: 네.
1: 그러면은
0: 어떻게
1: 이렇게 들으시면서 방황할 때, 그러니까 방학할 때도 새끼라 들으셨어요?
0: 아니요, 그때는 안 들었죠.
1: 에.
0: 그 전에 교회 다닐 때는 들었는데,
1: 네.
0: 이제 방황할 때는 못 들었어요. 못 듣다가, 누구, 제 아는 그 형제가,
1: 네.
0: 이제 이모 이거 틀으라고 왜 새벽 노래 듣냐고 해서 그 맞춰준 게 106.9MHz예요. 그래갖고
1: 네네.
0: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간혹 가다 들을 때 있고 안 들을 때 있고 있었는데, 어느
1: 네네.
0: 날 듣는데, 진짜 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게 이게 막 가슴에 팍팍 막 꽂혀요 막
1: 아이고,
0: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막
1: 그래요.
0: 이게 내가 그러니까 작정 이게 딱 저거 하게 되는 거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지
1: 그래요. 아유, 잘
0: 네
1: 됐네요. 이 시간에 저 따라서
0: 네
1: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0: 네 네. 네.
1: 예, 사랑의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자, 아유, 감사하고 우리 8230번님 그러니까
0: 감사합니다.
1: 저하고 첫 통화잖아요.
0: 네.
1: 스스로 이제 딱 교회 가시게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고 우리 이제
0: 네.
1: 그 선물 전화 연결되면은 드리잖아요.
0: 네.
1: 어떤 선물 드릴까요?
0: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어요. 갖고 싶은 거 있어갖고.
1: 어떤 선물이요?
0: 주얼리요.
1: 주얼리, 아, 주얼리
0: 옛날에
1: 위해서
0: 하나님 앞에
1: 기도까지
0: 다
1: 했어요?
0: 드려가지고
1: 예?
0: 하나님 앞에 다 드려가지고
1: 예.
0: 없었거든요.
1: 아, 다 드려가지고
0: 네,
1: 없었어요?
0: 옛날에.
1: 아,
0: 네.
1: 주얼리가 그렇게 갖고 싶으셨어요? 연락하시지, 예?
0: 아니, 어떻게 그건 아니죠.
1: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셨네요.
0: 네, 맞아요. 저 그런 생각했어요. 아까
1: 아유.
0: 이게 전화 5분 있다 주신다 그러길래 어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아셨지? 네, 그게 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1: 주얼리 문자 쿠폰으로 드리겠고요.
0: 네.
1: 아, 제가 주얼리만 드리기가 좀 아쉽네요.
0: 아니에요. 괜찮아요.
1: 다른
0: 저희
1: 거 하나
0: 다음에
1: 더 드리고 싶네요.
0: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1: 그것만 있으면 돼요, 진짜?
0: 네. 아유,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 줘야죠.
1: 아유.
0: 저는 그것만 돼요. 감사해요.
1: 아이고, 감사해요.
0: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1: 예.
0: 감사히 받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0: 네.
1: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
0: 저요?
1: 예.
0: 저는 사나주구나.
1: 사나주구나.
0: 네.
1: 그게 이제 이재네가 살아도.
0: 네네네네.
1: 아, 왜 찬양을 그 좋아하세요?
0: 제가 좀, 전도에 좀 사명이 있기는 해요.
1: 네네.
0: 근데 이제 하고는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하는데,
1: 네.
0: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뭐 내게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 주거나 그냥 하나님의 것인데,
1: 네.
0: 내 의가 살아서 맨날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맨날 그런 게 가끔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1: 네.
0: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해요.
1: 그래요. 이 찬양 나누면서 우리
0: 네.
1: 인사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시고 계속 좋은 소식
0: 네네.
1: 들려주시고
0: 네, 감사합니다.
1: 앞부분 한번 살짝
0: 행복하십시오.
1: 불러주세요.

이광희 목소리로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네, 방황하다가 이 극동방송을 듣고 스스로 교회를 가게 되고 이렇게 또 뒤늦게 문자를 주셔서 전화연결까지 됐어요.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 극동방송 새깨라를 찾는 분들이 참 많아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한 도구로 쓰여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방황 가운데

방송을 찾다가 이 방송을 듣게 되신 분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맡기고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죄의 짐 맡은 바로 우리 구주, 정말 좋은 친구래요. 어찌 좋은 친구인가, 이 고백 함께 나누시죠.

0: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한웅재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새끼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새끼라를 듣다 보면은 내 주위에 있는 뭐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가족, 지금 교회 방학, 신앙의 방학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옆에서 듣게 하셔가지고 같이 듣다가 문자 주시고 저하고 연결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결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영혼들이 있거든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한 부부, 예, 저하고 지난번에 전화 연결됐는데 좋은 소식을 주셔서 전화 연결해봅니다. 여보세요?
1: 네네.
0: 네, 이순옥님 되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예요.
1: 네네.
0: 아, 지금 혹시 통화 되세요?
1: 네.
0: 네네. 남편분하고 혹시 같이 계시나요?
1: 네.
0: 아, 같이 계세요? 남편이 계약하셨다고 들었는데, 교회 가셨다고 들었는데?
1: 네, 두 번 드렸어요.
0: 두 번 드렸어요?
1: 네.
0: 저하고 그 통화되고 나서?
1: 네.

0: 그쵸.
1: 굉장히 그 새끼라
0: 네.
1: 그 시간만 돼 우리가 제가 밖에서 같이 운동을 하다가도
0: 예.
1: 그 시간이 너무 설레가지고 은혜가 돼가지고
0: 네네.
1: 둘이 부지런히 집으로 와서 그 방송 함께 아주 귀를 쫑긋하게 들어요.
0: 아, 그 시간만 되면. 그러니까
1: 네, 아
0: 지난번에
1: 설레가지고.
0: 문자가 우리 부부가 새끼랄에 푹 빠졌다고.
1: 맞아요.
0: 맞죠? 그 문자 제가 기억하고 있네요.
1: 네.
0: 아.
1: 저희 남편이 교회에 두번 드렸는데도
0: 예.
1: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0: 아이고, 그렇군요. 우리가 한 2, 3주 전에 통화됐잖아요.
1: 네.
0: 그러고 나서 그 주에 바로 남편분이 가신 거예요, 교회? 아내분 다니시는 교회로. 8년 방학이셨잖아요, 남편분이.
1: 맞아요.
0: 아.
1: 8년간도 그때 뭐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0: 예.
1: 그냥 억지로 끌려다가시피 그래서 6개월 예배를 드렸었어요.
0: 아, 8년 전에 6개월을 다녔다고요?
1: 네.
0: 아, 그렇구나.
1: 네.
0: 그래도 아무튼 뭐 시작하셨다가 진짜 8년을 쉬고 계셨는데 지금 옆에 계시죠, 남편분? 한번 바꿔주세요.
1: 알겠습니다. 여보,
0: 여보세요?
1: 그 있잖아. 극동방송 앞전에 통화한다고 전화 왔었잖아요. 지금 전화가 왔는데 그늘에서 봤지?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황현수님 되시죠?
1: 예,
0: 반갑습니다. 저그 새끼라 김인수예요.
1: 안녕하세요.
0: 그때 통화 되고 나서 교회 가셨다면서요?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예배 드려보시니까 어떠세요?
1: 마음이 좀 차분하다랄까?
0: 네.
1: 성스러운 사람 나오는 것 같고,
0: 예.
1: 좀,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0: 아, 성스러운 사람만 가는 건 아니에요.
1: 아니,
0: 오히려
1: 그 내가
0: 죄인들이
1: 생각하는
0: 가는
1: 거는
0: 거죠,
1: 좀
0: 뭐.
1: 내가 저 가니까
0: 예?
1: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긴 다저 깨끗한 사람만 오는 것 같고,
0: 네.
1: 내가 가기에는 좀 숙달이 돼야 되겠어요.
0: 아, 근데 사실은
1: 그래가지고.
0: 그렇지 않아요. 예, 성스러운 사람만, 뭐, 이렇게 깨끗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상한 사람, 그런 사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다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죄인이고 다 깨끗하지 못해요. 다 똑같아요. 아무튼 황현수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신 거 너무 잘하셨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1: 예,
0: 예.
1: 집사람이
0: 예.
1: 참 집사인데요.
0: 예.
1: 아주 열렬적이어갖고
0: 예.
1: 방송도 우리 저기만 봐요. 기독교 방송만.
0: 이 극동방송만?
1: 예, 극동방송은
0: 네네.
1: 제가 그저차 끌고 다니면서
0: 예.
1: 본 지가 꽤 됐어요.
0: 차 끌고 다니면서 들어본 지 오래되셨다고요?
1: 방송도.
0: 방학하시면서도 계속 들으셨군요, 극동방송. 옆에서 아내와 함께. 아유, 잘하셨네요. 어떻게 선물도 잘 받으셨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방학이라고 하고 개학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개학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쭉, 예, 꾸준히 잘 다니시고, 예, 그 예수님 믿고 꼭 아내와 같이 나중에 꼭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도 천국 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천국 가는 거니까 그 예수님 꼭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그 영접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저랑. 이번에는 이제 교회를 가셨고 예배를 드리셨으니까 저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리시죠. 감사의 기도. 저 따라서. 예. 사랑의 하나님.
1: 따라하세요.
0: 네네. 사랑의
1: 사랑의
0: 하나님.
1: 하나님,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맞습니다. 자, 우리 황현수님,
1: 예.
0: 그 아내에게 좀 고마움이 있으시겠어요? 그쵸?
1: 그래.
0: 아내분이 우리 남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또 방송국에 신청하셔가지고
1: 예.
0: 아내와 같이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참 좋잖아요.
1: 예.
0: 우리 아내에게, 옆에 있는 아내에게
1: 네.
0: 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사랑 듬뿍 담아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1: 지금 주산 저기 와서 있는데요.
0: 아, 저 옆으로 가셨어요? 멀리?
1: 예, 저 밭으로 갔어요.
0: 밭으로 가셨어요. 아유, 아쉽네요. 그래도
1: 와요.
0: 와요?
1: 와요. 와요.
0: 예,
1: 와요.
0: 와요. 예. 자,
1: 빨리
0: 우리,
1: 와.
0: 예. 아, 이 중요한 순간에 뭔 반일을 하세요. 좀 옆에 계셔야지, 우리.
1: 여보세요?
0: 네.
1: 네.
0: 자, 황현수님.
1: 네.
0: 남편 바꿔주세요, 남편.
1: 아, 다시요?
0: 예. 아니, 바꿔달라는 얘기가 아닌데.
1: 아, 네.
0: 예.
1: 잠깐만요.
0: 자,
1: 네. 여보세요?
0: 황현수님.
1: 네.
0: 아내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지금 해보시라고요. 예.
1: 아,
0: 아내한테
1: 지금 뭐
0: 고마움이
1: 밭이라길래
0: 있잖아요.
1: 고마운 거죠. 뭐
0: 예,
1: 길에
0: 아내한테
1: 가시.
0: 고마운 거니까 아내 뭐라고 부르세요?
1: 예?
0: 아내를 뭐라고 부르세요?
1: 그냥 집사람이나 아들을 그냥 저기
0: 예.
1: 부르면서 엄마 그렇게 부르죠.
0: 누구 엄마? 이렇게, 야, 누구
1: 예.
0: 엄마? 이렇게 부르시면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1: 여보, 사랑해. 고마워. 맨날 내 수발하지 않느냐고. 진짜로 고마워. 응?
0: 자, 우리 황현수님께서
1: 예.
0: 항암 하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서요.
1: 예.
0: 지금도 치료받고 계시는 거죠?
1: 예, 어제도 갔다
0: 아,
1: 왔어요.
0: 어제도 갔다 오셨어요.
1: 예,
0: 그래요.
1: 발음이
0: 앞으로,
1: 제가 안 좋아요.
0: 아, 그래요. 아내와 함께, 아, 하나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1: 예.
0: 기도하시면서 그 아픈 것도 꼭 치유되길 저도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혹시 그리고 황현수님 마지막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 있으세요?
1: 은혜였어.
0: 은혜였어. 은혜라는 찬양을 가장, 그게 은혜라는 곡이거든요.
1: 네.
0: 예. 왜이 찬양
1: 그거는
0: 좋아하세요?
1: 가끔가다 집사람이 가끔가다 틀어줘가지고서
0: 네네.
1: 그거는 가끔가다 듣는 편이에요.
0: 아, 듣는
1: 들어요?
0: 편이에요.
1: 들어요.
0: 들을
1: 근데
0: 때마다
1: 이제
0: 어떤 점이 좋으세요?
1: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
0: 아,
1: 그냥 듣기가
0: 그래요?
1: 좋다는 것만 알고 있어.
0: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황현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아내와 함께 믿게 된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 새끼라의 귀한 열매가 되어주셔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아, 그리고 황현수님, 그 이제 교회 나가게 되셨으니까 저희가 축하 선물, 꽃바구니를 보내드릴게요.
1: 바구니
0: 꽃바구니 보내드릴게요. 축
1: 집사람이
0: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보내드릴게요. 네. 그 은혜라는 찬양 이 시간에 나누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예.
1: 고맙습니다.
0: 네. 새끼라를 통해서 한 부부가 연결이 됐고 그 남편이 항암 중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귀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 은혜라는 찬양 나누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조현출 김인수였어요. 여러분 즐겁고 복된 주말 주일 보내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파크 골프를 전도의 통로로 삼아 복음을 전하고 계신 포항 우창교회 박승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1: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골프밖에 제가 잘하는 게 없습니다. 이 골프는 대중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은 파크 골프를 하면 좋겠다. 이 골프로 인해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파크 골프를 배웠으면 좋겠다. 배워가지고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인들을 모시고 오면은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지도자 자격증도 두 달만에 땄어요. 이것이 원래는 70대 어르신들이 주로 했는데 지금은 70대에서 60대, 50대 계속 젊으세요. 어떨 때 필드에 나가보면은 30대도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싸가와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친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해져요.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죠. 또 간식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되죠.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전도를 하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우리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근데 이거를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내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 나로서는 굉장히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내게는 기도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걸어다니는 물통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보통 이 사람의 몸이 60%에서 70%가 물이고 어린 아이는 80%가 이렇게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피는요 90%가 물이고 뇌는 75%가 물이고 눈의 망막은 92%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물이 없다면 이 뇌가 생각할 수가 없고 우리의 눈을 깜빡깜빡 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물이 좀 부족할 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2%에서 한 3%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끼고 또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5%만 부족해도 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10% 이상 부족하게 되면요, 우리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에 이 수분이 부족할 때 이 갈증이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서 수분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 갈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공허해지는 것이죠.

감격이 없고 교회 일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봉사하면서도 짜증을 내고 다른 성도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불평불만을 가지면서 따지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차단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육체의 갈증은 이렇게 물을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것을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7절 말씀,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명절 끝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절일까요?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란 어떤 절기일까요?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어 놓고 조상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을 한 7일 정도 지키는데요. 마지막 날, 큰 이벤트, 큰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축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또한 600m 떨어져 있는 실로암 우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쭉 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나와서 실로암 그 우물에 있는 그 물을 금 항아리에 담아서 그금 항아리를 릴레이로 백성들에게 계속 전달을 하는 거죠. 전달하고 전달하고 전달해서 맨 끝에 있는 이 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받아서 성전 제단에 붙는 그러한 행사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항아리가 옮겨지는 동안에 제사장이 찬송을 부르거나 말씀을 암송하면 백성들이 따라서 부르면서 환호를 지르는 그것이 이 마지막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던 겁니다. 왜 이런 행사를 했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이 메마르고 척박한 그 광야에서 물한 모금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우리 조상들을 살게 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었던 겁니다. 감사하는 축제를 벌였던 것이죠. 그 사방에 물이 흘러 넘치는 그 마지막 날에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왜 하필 이 초막절을 보내는 마지막 날 행사 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은 목마른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을 아무리 충분히 마시고 배가 부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다 쥐었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 깊은 곳에 또 다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시는가? 목마른 사람들로, 목마른 인생으로, 목마른 존재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 나는 목마른 게 전혀 없다. 내 삶에 필요한 거, 뭐가 좀 아쉬운 것, 이런 것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돈에 목말라 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취업이나 결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 관심과 칭찬에 대한 목마름, 합격에 대한 목마름, 승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끝없는 이 욕망의 굴레 속에서 늘 목말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50여 전만 하더라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품이 한 50여 가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이 생필품이 800여 가지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전만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물건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필품으로 다가와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손에서 한시도 떼어놓기 힘든 이 스마트폰. 여러분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통장을 가지고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입금해야 되고 송금해야 되고 출금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어디서든 입금할 수도 있고 송금할 수도 있고 출금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시켜 먹으려면 스마트폰 하나에 어플 하나만 설치해 놓으면 다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요즘 AI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현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밥을 하나 하더라도 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치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 밥솥에서 말을 해요. 시간만 맞춰놓으면 알아서 밥을 해줘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한 생필품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목말라하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더 편리한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목마름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 살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 누리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정도 뭔가를 이루면 목마름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그 목마름은 더 커져가고 깊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목마른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부터 6장까지 보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목말라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시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찾아가시고 니고데모를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 베세다 들녘에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만났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장면들이 2장부터 6장까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우물가에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전혀 뜻밖의 일이었고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대화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방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수가성 여인 입장에서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어제도 밥을 했고 오늘도 밥을 하고 음식하기에 필요한 그 물을 길로 우물로 왔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눈치를 봐야 됐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한 낮에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이 여인은 여느 날처럼 우물에 나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빨래하고 밥 짓고

살림하면서 바쁜 주부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분주한 그런 가장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단조로운 일상생활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도 주일이 되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상 가운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입장에서는 지난주도 예배를 드렸고 지난달에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일이 되어서 나오는 예배의 자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셨다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지 어떤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가지고 나오든지 여러분 마음에 담아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녀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녀의 삶엔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고 새 생명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초막절 명절 끝날에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을 너희들에게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 몸의 이 배가 욕망이 끓어오르는 근원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정신의학자인 자크 라캉이라는 분도 아주 예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 인간은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 가만히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원하고 적어도 남들만큼은 살고 싶어하죠. 그리고 나아가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잘 누리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자기 배를 채우려는 그 끝없는 욕망에 끌려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토록 공허하고 목마르던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엄청난 사건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한, 나를 살리기 위한 사건임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슴 벅차합니다. 회개합니다. 아, 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딸이라 나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삼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배만 채우려고 하던 이기적인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0: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 하용조 목사님은 오랜 기간 동안 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2011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은 이 간암 절제 수술까지 무려 7차례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신장까지 좋지 않아서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혈액투석을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이 간암 절제 수술을 받고 두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주일이 되어서 강단에 올라오시게 됩니다. 두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트 모양을 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성도들은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목사님이 그 힘든 몸으로 강단에 서시는 것만 보더라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향조 목사님이 천천히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이 이끌어가고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목회자든 중직자든 평신도든 예외 없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은 하용조 목사님이 생사를 넘나드는 끔찍한 투병 과정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진리였던 것이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평생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평생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얄팍한 힘과 내 지식으로 아둥바둥 버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나오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제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주님 내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제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내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메마른 영혼이 치유받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거나 여러분 메말라가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성령의 생수를 시원하게 나누어주는 거룩한 영적인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73-1004번, 지역번호 055-273-1004번

273-1743회 1004번 창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성가일세 매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제근 창원교회 임종삼 집사입니다.
1: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찬송가를 편곡하여 새롭게 불리워지는 홍지열 편곡의 피난처이시니를 오늘 첫 곡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피난처이서니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준 편곡의 나의 찬미 들으시겠습니다.

진선미 편곡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은 나의 찬미였습니다. 계속해서 베이스 서준호의 찬양과 크라리넷 최수지의 연주로 내가 너를 안다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0: 서준호의 찬양과 클라리넷 최수지의 연주로 내가 너를 안다 들으셨습니다. 오늘 승가의 샘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핀란디아 멜로디를 주제로 한 찬양입니다. 내 영혼아 주 함께 계시니 찬양을 시간까지 들으시겠습니다. 찬양곡의 음원은 조항 아트뮤직이었으며
1: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FEBC 지금까지 승가의 샘 진행의 임종삼이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거제 장평동에 위치한 장평교회에서 7월 25일 토요일 유치부와 유초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1일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09-42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문창교회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 중 창조과학 특강이 김명현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나사렛홀, 2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본당에서 진행되며 창조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01-133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6320-54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급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길을 걷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가끔 흥미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왼쪽에서 온 사람, 오른쪽에서 온 사람, 회사에서 퇴근하는 사람, 학교를 마친 학생, 장보러 나온 분들까지 모두 다른 하루를 살다가 이 빨간불 앞에서 잠시 한 줄로 나란히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신호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지나가는 구름을 보거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가끔은 옆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괜히 멋쩍게 웃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요즘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화면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바쁜 일도 있고 확인할 것도 많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됐는데요. 그런데 문득 서로를 바라보던 그 시간이 조금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횡단보도는 참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서로 이름도 모르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잠시 같은 시간을 기다리고 같은 신호를 기다리며 같은 길을 함께 건너가죠.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이나 귀갓길, 횡단보도 앞에 서게 되신다면 잠시 스마트폰에서 눈을 들어 하늘도 한번 바라보시고 같은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그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작은 은혜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이 시간, 7월 24일 금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희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입니다. 오늘 첫 곡은 아이자야 61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은혜였죠. 은혜 충전 라이브에 은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출석 단어 남겨주셔야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지지 않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 은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어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일리 미션도 드려야겠죠. 오늘은 금요일 성경 퀴즈, 성경 넌센스 아니고요. 성경 퀴즈가 준비된 날인데요. 바로 문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산 위에 방주를 지었고요.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보면서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방주가 완성이 되자 동물들을 한 쌍씩 태우고 문을 잠그신 후에 이 세상을 정말 물로, 비를 내리게 하셔서 물로 심판하셨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증표로 보여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신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아에게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셨던 이것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석 단어와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한 곡 듣고 오죠. 예라모 월십이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들어온 문자들, 특히 N행시 미션 들어왔던 것들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0720님께서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오늘도 무진장 덥네요 하시면서 한동안 취업을 못해서 힘들어했는데 8월달부터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김경민 PD님께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축하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와, 기억나요. 일을 좀 못하셔서 힘들어하신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8월달부터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 0720님께서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은혜 충전 라이브 가족분들도 문자와 댓글로 축하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413님은 뽐뽐 라디오 공개 방송 2026년에 안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건 좀 뽐뽐 라디오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뽐뽐 라디오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답변해드릴 수가 없네요. 7476님, 무더위, 어제 이 무더위로 N행시 미션, 삼행시를 했었는데, 무지하게 덥습니다. 더 더울 건가요? 위로하시는 주님, 좀 덜 덥게 해주세요. 라고. 아, 요즘 진짜 무지하게 덥긴 합니다. 예. 무더위를 이겨내는 삼행시 보내주셨고, 7635님, 무서운 더위로 위로 해줄게요. 무서운 더위로 위로 해줄게요. 하시면서, 아, 괜찮아요. 사양할게요. 예, 1718님은 물처럼 시원한 더위도 잊을 만큼 상쾌한 위로의 찬양이 넘치는 극동방송이라고 남겨주셨고요. 0720님, 무거운 더위가 몸을 누르는 듯해도 더욱 힘내며 토닥이면 위로가 되고 버틸 힘이 생깁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홍보대사 멘트라고. 하, 좋습니다. 예, 우리 위로가 되고 버틸 힘이 생기는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뭐가 있는지 여쭤봤었거든요. 8720님은 31가지 맛 있는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체리 땡땡땡 아시죠? 체리 주 땡땡 그거 좋아하신다고 하고, 9930님 제가 초코맛 좋아한다 그랬더니 초코는 엔땡 그거 있어요. 그 바 아이스크림, 이 빙과류 바 아이스크림 있는데 그거 진짜 맛있습니다. 예. 그리고 1404님 요맘땡 딸기맛. 야, 이것도 맛있죠. 하지만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요맘땡 딸기맛. 그리고 0720님은 월

월드 땡. 그 있죠. 예, 삼각형이 뿔 모양으로 생긴 월드 땡. 에, 이렇게 많이들 보내주셨고, 2850님은, 미니 오빠, 살 빼기는 틀렸, 점점점. 아, 이렇게, 아, 팩트로 때리시기 있습니까? 예, 아프네요. 뼈를 맞았어. 예. 틀렸, 아니에요. 저 지금 빼고 있답니다. 많이 안 먹어요. 좋아하는 걸 말했을 뿐이지, 제가 많이 먹는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예, 새초롬하게 한번 이야기를 올려드리면서, 자, 오늘 성경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이야기, 성경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시켰고, 물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있었는데요. 정답은 세 글자고요. 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이것, 과연 무엇인지 정답하시는 분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당신만을 위한 노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내용을 같이 남겨주시면 AI를 이용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노래와 함께 산삼스틱 선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772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요거는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 오늘까지입니다. 혹시나 뭐 이미 다 보내셨겠지만 혹시나 아직 보내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나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이라도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취자 수기 공모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저녁 5시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 이 시간에는 진해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어제 7635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한웅재 목사님의 나의 시편 띄워드립니다. 2부까지 주파수 고정!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진해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 그리고 46절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에 쿠션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권투를 하게 되면 이 권투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의 몸통 상체, 머리하고 안면하고 몸통을 가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어를 시키거나 유효타를 많이 적중시킨 선수가 경기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혈투를 벌리게 되겠죠. 그런데 19세기 중엽까지는 이 권투를 할 때, 권투가 아니라 권투를 할 때 맨주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중에 선수들이 그 몸에 치명상을 입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맨주먹으로 사람을 가격하게 되면 이게 뼈와 피부가 이렇게 얼굴 피부가 마찰을 일으키게 돼서 얼굴이 찢어지게 되죠. 맨손이니까 또 어쩌다 보면 손가락이 안구를 찌르게 돼서 안구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격하는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손을 다치게 되는데 사람이 인체 뼈 중에 제일 약한 게 손가락 뼈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뼈가 머리뼈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가게하고 턱을 가게하다 보면 이게 맞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때리는 사람이 손이 부셔지는 경우도 참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1867년부터 이제 현대 권투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데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1867년부터 이 권투를 할 때 이제는 맨주먹이 아니라 쿠션이 들어있는 글러브를 착용하고 권투 시합을 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권투를 하는 이 선수도 이렇게 공격하는 선수도 손을 덜 다치게 되고 또 맞는 입장에서도 피부가 찢어지거나 안구에 손상을 입는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 거죠. 결국 그것은 쿠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쿠션이 충격을 방지해 준 거죠. 이처럼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도 서로 간에 충격을 완충시켜 줄 수 있는 쿠션이라는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권투 경기와 같아요. 링 위에서 사방으로부터 날아오는 예측할 수 없는 펀치를 우리가 계속 맞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밖에서 휘두른 그 펀치에 쿠션이 있는 글러브를 끼고 우리에게 휘두르면 우리가 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에게 날아오는 그 펀치들은 이 쿠션이 없는 맨주먹인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 맨주먹에 한 대 맞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큰 상처를 받고 어떤 분들은 그 인생조차도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펀치라는 게 그냥 주먹질이 아니라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펀치를 날리게 되는데 상대방의 펀치를 안 날리는 게 참 좋겠다. 그런데 꼭 펀치를 날려야 된다면 그 말과 행동에 쿠션을 충분히 든 글러브를 끼고 펀치를 날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흔하 굉장히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우리는 진해침례 교우들은 참 믿음도 좋고 성숙하니까 항상 이렇게 쿠션을 충분히 갖추고 우리가 뭐 펀치를 날리든지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은 나에게 그런 쿠션 있는 글러브를 끼고 나에게 말과 행동을 하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한 대를 맞으면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진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펀치에 나를 그냥 노출시켜놔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우리는 쿠션을 가진 글러브를 끼고 말과 행동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쿠션을 장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맨주먹을 때릴 때 좀 우리가 이 맷집이라 그러기도 하죠. 좀 받아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저는 마음의 쿠션이

있으면 좋겠다. 마음의 쿠션. 그래서 충격을 할 때 마음이 좀 덜 다치게 하는 마음의 쿠션. 마음의 쿠션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마음의 쿠션이 있으면 우리가 감정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좀 피할 수가 있다는 거,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들을 우리가 많이 당하게 됩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이나 비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참 사랑하는 가족이나 우리 자신이 불행한 일을 만나서 예측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을 만나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그것을 노출하고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큰 상처가 남고 어쩌면 우리 인생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쿠션이 있으면 그 충격이요, 이게 분산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좀 더 우리가 그런 충격을 덜 받게 하는,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마음의 충격이 쿠션이 있으면 우리가 이게 어떤 자극에 왔을 때 즉각적인 반응, 폭발을 하지 않고 버럭하지 않을 수 있는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자극을 받으면 그에 바로 그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 아프기도 하지만 실수를 하는 경우 많아요. 버럭버럭하면 집에 가서 버럭하고 집에 가서 아, 네, 잘했다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실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쿠션이 있으면 이 자극과 자신의 그 반응 사이에 생각할 시간적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자극이 오고 내가 반응하는 그 사이에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좀 생각하게 되고 지혜롭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생각에 마음에 쿠션이 있으면요, 이게 우리가 부정적인 에너지들을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직장 동료들에게 쏟아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를 받으면요,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축적돼서 그것을 어딘가 쏟아놔야 되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서 뭐 욕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밖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부정적인 에너지가 막 축적됐는데 뭔가 해줘야 되니까 가족에게.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귀중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줄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쿠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축적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배설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마음에 쿠션이 있게 되면 우리가 번아웃 되거나 어려운 문제에 번아웃 되거나 또 번아웃 됐을 때 빨리 회복의 탄성력이죠. 탄성이 증가될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실패나 좌절을 겪게 되면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막무지 정말 멘붕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적 에너지가 바닥을 때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마음의 쿠션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정신적 에너지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번아웃 되지 않게 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의 쿠션이 그 번아웃 되지 않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마음의 쿠션이 없는 사람은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그냥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쿠션이 있으면 이게 실패가 아니야, 다시 시작해야지, 그런 어떤 쿠션이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는, 침대에다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선전할 때 볼링공 같은 데 있잖아요, 타가 푹 움켜야 금방 어떻게 돼요? 복원되잖아요. 회복의 탄성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쿠션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가 아니고 우리가 넘어지는데 다치지 않고 빨리 회복하게 하는 장치가 마음의 쿠션. 우리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 당해요. 그러나 마음의 쿠션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빨리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마음의 쿠션이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몸과, 여러분 마음과 몸은 같이 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도 안 좋아지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과 아드레날린 분비,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돼요.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잖아요. 막 분비돼요. 그러나 마음에 쿠션이 있는 사람은 그런 호르몬 분비를 차단해 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음이 스트레스나 아픔을 많이 당하면 어때요? 소화불량이 일어나고 근육이 경직되고 막

견두통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쿠션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링에서 싸우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승리하려고 하면 마음의 쿠션을 장착해야 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그 세상에서 야고보서 그 말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인생 사는데요, 개떡 같은 일 무지하게 많이 온다는 거지. 시련은 누구한테 온다는 거야? 시험도 오고 유혹도 오고 핍박도 오고 그죠?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온단 말이야. 우리가 승리자는 그런 환경에 어려움이 없느냐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러려면 마음의 쿠션이 있어야 돼. 마음만 우리가 그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면 우리 승리자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번에 7, 8월에 여러분들이 막 무더위와 싸우고 막 그런 그것보다 마음의 쿠션을 든든하게 여러분 장착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항상 나는 간단한데 여러분 길죠, 그죠? 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소개할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그냥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이런 설교는 집에 가서 또 듣고 공부를 해야 돼. 저도 공부 많이 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마음의 쿠션을 장착하려면 마음의 유연성을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쿠션을 이루는 중요한 소재, 재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황을, 이런 어떤 상처나 어려움을 유연하게 받아내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한 방향으로만 보게 되면 그 문제로 인해 파장되어지는 충격파를 내가 오롯이 다 받아내야 돼. 그런데 그러니까 내 마음의 데미지가 굉장히 크겠죠, 그죠? 그러나 이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충격파가 분산이 돼서 마음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호신술 있잖아요. 호신술 할 때 이제 상대방이 흉기를 가지고 나를 찌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차차! 제일 좋은 방법, 좀 폼은 안 나는데 옆으로 몸을 비껴서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고 막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흉기를 찌를 때, 그래서 피하는 역할도 있지만 흉기가 혹시 내 몸에 이렇게 해를 주더라도 몸을 회전하면 충격이 완화되는 거예요. 낙법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팍 뛰어내린다, 몸을 굴린다. 한 군데 맞으면 되는데 왜 그냥 몸을 온전시에 삭신이 아프게 할까? 충격을 완화시켜, 그것을 분산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올 때는 몸을 돌리고, 야구 선수들이 옛날 데드볼이나 힙하이드 비치볼 막 의도적으로 던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공이 날라오면 선수가 이제 몸을 틀잖아요.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지만 덜 아파요. 그냥 해발하고 빵 하면 부서져.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수많은 고통과 모욕을 당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통 중에 가장 심했던 게 뭘까요? 뭐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심한 건 육체적인 고통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심적인 고통이 컸을 거예요. 사랑하는 그 제자가 예수님 팔아먹었잖아. 죽기까지 다른 데든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을 했잖아. 예수님 십자가 할 때 요한 외에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 그리고 그 밑에서 예수님을 창을 찌르고 하던 그들, 그 창 찌르는 고통보다 네가 유대인 왕이냐 하며 조롱하고 막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제비뽑고 그 모욕감, 정말 그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이 너무너무 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고통의 순간에 그 십자가의 첫 번째 예수님이 했던 말씀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저들은요, 로마 병사만이 아니라 베드로이기도 하고 가룟 유다이기도 하잖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아, 그게 용서하기가 참 힘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분이거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 그 로마 병사들, 베드로의 그 부인 가룟녀 나를 판 것을 내 관점에서 보지만 않고 그들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가를 몰랐고, 그러니까 이단 처형이라 생각했고, 그들이 두려움 앞에서 어쩔 바 모르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는 그런 비겁한 행동, 더러운 행동들을 했을 거라 주님 생각해 보니까 저들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받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마음에 쿠션을 장착을 하려면 어떤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늘 세 가지 좀 구체적인 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럴 수 없어 라기보단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해요. 사람이 경직되는 이유는요, 자기 나름대로 기준과 규칙을 딱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그런데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때요?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죠. 뭐 A형이 소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소심한 게 아니라 세심한 거야. 소심한 건 세심하다. 어쨌든 내 기준으로 정했는데 되지 않으면 마음이 막 아프고 막 그렇게 되잖아. 근데 그때 그럴 수 없어 할 때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어 할 때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래야 돼.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볼 때 내가 나름의 기준과 표준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없어라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의 여유를 여러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흑백 논리로부터 회색 지대를 인정해. 흑백 논리로부터 나와서 회색 지대를 인정하라. 우리가 마음이 경직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법이에요. 옳다, 그러다, 예쁘다, 못났다, 착하다, 못됐다, 맛있다, 맛없다, 이분법으로만 다 한다면. 근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 대다수의 일들은요, 회색지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옳다, 그러다는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흑백만 있는 게 아니라 회색 있잖아요, 그렇죠? 회색이 얼마나 화려하세요. 멋쟁이들이 있는 색이 회색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흑백만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그래서 내하고 맞지 않은 틀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틀렸다는 말을 하면 안 돼. 틀린 것보다 그게 진리의 문제는 틀렸다 맞다가 있겠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OX가 아니라 삼각형을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받는 충격들을 많이 완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사실이 아니라 감정이고 의견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 일이냐, 혜림이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내가 팩트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고, 내 마음이 경직하게 되고 또 미워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팩트가 아니잖아요. 내 느낌이잖아. 내 의견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혜림이는 나를 무시해 라고 하지 않고 나는 지금 혜림이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맞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있다면 이제 팩트가 아니라 그게 내 감정의 의견이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속상하지, 그렇죠? 저 사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나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저는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유연성 있게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돼. 그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럴 수도 있지. 흑백 논리가 아니라 회색지대, 삼각형이 있다. 그리고 내 마음은 팩트가 아니라 감정이고 의견이다. 생각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쿠션을 장착을 하려면 어떤 사건을 볼 때 거시적인 안목, 큰 그림을 봐야 돼. 시야가 좁은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앞에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요, 호들갑을 떨게 돼. 작은 문제인데 어찌할 바를 몰라. 그래서 조급해지고, 바락바락 화도 내고, 막 그냥 상처도 있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뭔가 큰 그림,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자잘한 일 때문에 그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도 고통당, 너무 모욕감이, 어떤 모멸감이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넉넉하게 감당했던 이유 뭡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만 보지 않았어요. 나를 팔고 도망갔던 그 순간만 보지 않았어요. 언젠가 돌아와서 위대한 사도가 될 거다. 이 십자가 위에 부활이 있고 그 위에 영광스럽게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걸 본다는 거죠. 큰 그림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삶의 목표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큰 그림, 이 구속의 사역을 통해 이루시고 하나님 받으실 그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처럼 우리가 충격을 받을 때요, 큰 그림을 갖고 있으면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쿠션,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면요, 여러분이 한결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좀생이 되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두 가지. 시간의 축을 늘려라.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에 내가 몰입을 하면요, 사람 죽어요. 가슴 터져 죽네. 그러니까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상담 같은 거 할 때 인터벌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숨을 세 번 크게 쉬어라. 1초, 2초, 몇 초를 쉬어나가라. 인터벌을 만들어라.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걸 감내하기는 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의 축을 늘리는 것, 시간의 줌 아웃을 하는 시간을 쫙 당겨서 함축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쭉 늘려서 보면, 지금 만일 사장님한테 내가 혼났어, 그럼 나는 끝났어, 이래서 직장생활 어떻게 해, 속상할 때 있잖아, 때려치잖아, 그래가 다 그잖아요. 그때 이 마음이 내일도 그럴까, 내년도 그럴까, 10년 후가 그럴까, 길게 보면 이 문제는 오늘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길게 보면 그렇지 않다. 그 시편 30편은 이 시편 기자가요, 지금 고통의 순간이야. 그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5절이죠. 주의 노여움은, 그의 노여움은 잠깐,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지금 하나님한테 얻어터지는데 근데 봐주고 은혜 베푼 게 더 많았더라는 거지. 줌인이 아니라 시간을 줌아웃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면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의 쿠션. 그것은요, 그 시즌 겁니다. 시간을 줌 아웃하라. 축을 늘려라. 그리고, 우리가, 사건을 점으로 보지 말고 선으로 보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마음의 쿠션을 갖추려고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인정돼요. 자, 지금부터 철학적인 수준 있는 이야기래요. 자, 인생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필연의 길 위에 우연과 나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산물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필연, 생사,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필연의 길, 누구나 다 같이 우리 그래요. 언젠가 우리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다 지내야 돼요. 10살 다음에 11살 되는 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필연의 길 위에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자의적인 나의 의지로 노력을 해서 이루는 게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행운을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땀과 눈물을 흘려 노력해서 내 인생의 성공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통치하신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섭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는 것이야. 이거 못 믿으면 신앙생활 하면 안 돼. 하면 안 된다. 좀 이상하지만 해봤자 헛수고예요. 왜 여기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있는 거지. 하나님 섭리야.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섭리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너희들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으냐? 믿음을 가져라. 뭘 믿어야 되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지금 살아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무슨 일 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너무 멋지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늘 제가 암송 안 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

0: 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치관은요, 낙천적입니다. 항상 핑크빛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섭리를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충격이 오더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것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절망하지 않죠. 낙담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고통의 순간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를 의지했기 때문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주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 그리고 제자들의 부인, 모욕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요, 이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한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라면 이 방법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했고 어쨌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오늘 본문의 46절은 뭡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순간에 이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역사에 그분이 맡겼다. 왜?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섭리를 믿고 의지한다면 지금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거기서 이겨내고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리 인생에요 뾰족뾰족한 유리 조각도 있고요, 또 그리고 깨진 사발 조각, 그릇 조각들도 있어. 그래서 우리 발을 상하고 마음을 상하게,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날 우리 집 앞에 아름다운 보도처럼, 그치? 여러분 조각 갖고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 하듯이 쫙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아름다운 블록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세상의 펀치를 맞아요. 저도 맞고 여러분도 맞아요. 저도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도 때리기도 해요. 여러분 때릴 때는 쿠션이 많은 글러브를 끼고, 맞을 때도 여러 쿠션, 마음의 쿠션 세 가지, 마음의 유연성을 가져라. 두 번째는 거시적인 시각을 가져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2-4644번 진해 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에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베스메스 교회 임수희 전도사입니다. 지금 이 극동방송에 이렇게 30주년 기념을 통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걸 간증하고 싶습니다.
2: 지난 30년 동안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나누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저는 1990년도 9월 9일 날 우리 베스메스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남편 목사님이. 그런데 96년 3월 16일 날 극동방송이 개국을 했고, 저는 6월 20일 날 운전하고 가다가 내 지주막하 출혈이 돼갖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산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극동방송에서 누군가 전화를 해가지고 극동방송에다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베스메스 교회 임수희 사모가 지금 생명이 위독합니다. 뇌 수술을 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걸 올려가지고 저는 그때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살아나서 극동방송 3월 16일이 생일이고 저는 6월 20일이 제 생일, 제2의 생일이라 저 30년, 30년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일을 생각하면 극동방송이 다 진행하고 끝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고 저도 극동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기도하겠습니다.
2: 지나온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기대하며 창원 극동방송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1: 극동방송은 꼭 있어야 될 거고 요즘에 차 운전하지 않는 운전 다 운전하잖아요. TV를 보면은 방에 앉아서 봐야 되지만 운전은 이동하면서 누구든지 다 듣는데 극동방송을 고정시켜 놓고 극동방송을 듣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믿게 되고 그러니까 이 극동방송의 방송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면 좋겠고 또 복음 통일이 되는 날까지 이 복음이 널리 널리 전파돼서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으면 그게 바람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2: 끝으로 창원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도 한 말씀 남겨주시죠.
1: 극동방송 청취자들은 누구든지 듣거들랑 그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천국 백성으로 극동방송의 또 운영위원으로 또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섬기면서 이렇게 널리 널리 전파돼서 이 전 세계가 다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동참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 극동방송 30주년 화이팅!
0: 창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시원하고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피아 월십의 실로암으로 출발합니다.

은희의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 2부 첫 곡 피아월십의 실로암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금요일 성경 퀴즈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은혜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삼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스틱 선물을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산 위에 방주를 지었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했죠. 이 방주가 완성이 되자 동물들을 한 쌍씩 태운 후에 이 세상을 비를 내리게 하셔서 물로 심판하셨던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세 글자고요. 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가 온 이후에 하늘에 막 요게 막 떠요. 예쁘게 막 뜹니다.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그것 다 드렸다. 예, 정답은 과연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썸머 스페셜 특집 건강 칼럼 만나보겠습니다. Nearer my God to thee, 내 주를 가까이 함께합니다.

0: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듯 건강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리고 이 여름 은혜 충전 라이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챙겨드립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오늘 이 시간은 치과 전문의 한상국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1: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 잦은 냉음료 섭취로 구강 건강이 쉽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충치와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물 충분히 마시기. 땀을 많이 흘리면 입안이 마르기 쉽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침 분비를 돕고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당분이 많은 음료 줄이기. 탄산음료, 아이스커피, 스포츠 음료, 아이스크림은 충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섭취 후에는 물로 입안을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양치 습관. 하루 2회에서 3회, 특히 잠들기 전에는 꼭 양치를 하여야 합니다. 풀소 치약을 사용하고 2분 이상 꼼꼼히 닦아주며 치실이나 치간 칫솔도 함께 사용하면 치아 사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산성 음료 후에는 바로 양치하지 않기. 탄산 음료나 과일 주스처럼 산성이 강한 음료를 마신 직후에는 치아 표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물로 입을 헹군 뒤 약 30분 뒤 양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름철 입냄새 예방. 입안이 건조하면 구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혀를 부드럽게 닦아 세균을 제거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건강한 간식 선택. 과자나 사탕 대신 사과, 오이, 당근 등 씹는 과일과 채소를 선택하면 침 분비를 촉진하고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정기적인 치과 검진. 증상이 없어도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을 조기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구강 관리의 핵심으로는 물 자주 마시기, 하루 2회에서 3회 꼼꼼한 양치하기, 치실, 치간 칫솔 사용하기, 단 음료와 탄산 줄이기, 혀도 함께 닦기,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 받기, 이러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름철에도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 은혜충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현재 시각 6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금요일 건강 칼럼에 이어 어제 8616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주님의 선하심, 기프티드의 찬양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정답 발표해 드려야겠죠. 창세기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의 증표로 주셨던 이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맞춰주시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 무지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약속의 증표죠. 예. 가끔 이제 비가 오고 하늘을 바라보면, 요즘 하늘 볼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그것들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 오늘 정답 무지개 맞춰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정답자 리스트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 충전 라이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부른 찬양 두 곡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키즈벤처의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엔프렌즈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듣고 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이곳 창원 극동방송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정도 기간을 두고 진행이 되는데요. 이곳에 오시면 극동방송의 역사를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해 주신 우리 1772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전도해야 할 아버지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제가 앞서 한번 띄워드렸었죠. 아버지는 올해 80이 넘으셨어요. 올해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남겨주셨는데, 과연 어떤 노래가 나왔을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1772님 잘 들으셨습니까? 이거 아버지께도 좀 들려드리면 좋겠는데, 네, 1772님의 마음을 담은 당신만을 위한 노래 우리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우리 다른 분들도 계속해서 당신만을 위한 노래 대신 하루에 한 번밖에 못 해드립니다. 예, 이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분입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에도 많은 신청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오늘 끝곡으로는 도어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농부는 씨앗을 심지 않고 뿌립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뿌리는 것은 무성의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1세기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을 이해하면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당시에는 가을 이른 비가 내리기 전 굳어진 땅 위에 먼저 씨를 뿌리고 나중에 쟁기질로 덮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의 밭은 개방형이어서 밭 사이로 오솔길이 나 있고 석회암 안반 위에 얇게 흙이 덮인 돌밭이 있었으며 수확 후 남은 가시덤불 뿌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씨앗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것은 농부의 실수가 아니라 당시의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씨를 심는 것은 내가 선택한 땅에서만 열매를 기대하겠다는 뜻입니다. 반면 씨를 뿌리는 것은 씨가 어디에 떨어지든 모든 땅에 기회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좋은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이 비유를 직접 설명하십니다. 뿌려지는 씨앗은 천국 말씀입니다. 씨앗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씨앗이 뿌려지는 밭의 상태, 즉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 되었다가 좋은 땅 같은 마음이 되고 돌밭 같은 마음이 되었다가 다시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변합니다. 이는 변화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상태와 관계없이 뿌려져야 합니다. 지금은 척박해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마음이 좋은 땅으로 변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 뿌려지는 말씀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데 나는 왜 받지 못할까? 그렇다면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순간 뿌려지는 말씀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 마음이 길가 같을 때에도 돌밭 같을 때에도 가시떨기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뿌려지게 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 원리는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 같지만 그 마음은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순간

0: 뿌려지는 말씀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꾸준하면 승리합니다. 꾸준하면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내 이웃의 마음이 어떠하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뿌릴 때 그 말씀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학 창단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학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정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아가서 8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달콤한 변명인가 사랑의 절정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길은 참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은 인생길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생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우상을 믿느냐. 그리고 또 인생길은 딱 두 가지인데 그래서 축복이냐 저주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형통이냐 파멸이냐, 딱 두 가지입니다. 결국 인생길은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면서 인생길이 어려워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푸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왜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리느냐? 이러면서 이제 푸념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면서 빠지기 쉬운 착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를 믿으면은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날마다 건강해야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은 내 자식들이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를 믿으면 늘 잘 되고 출세 가도를 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 말입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은 내 삶의 주어와 내 삶의 주제가 나에게 맞춰 있을 때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될 때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주제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주제는 전부 나였어요. 전부 다 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전부 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제는 전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곳이 척박한 광야일지로 나는 성공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파멸의 길이고 실패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정체성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내 삶의 정체성, 내 영혼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어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내 삶이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어려워도 그러면 혼란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의 통치를 받고 살면은 마귀의 자식인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육신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주인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은 본능이 여전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항상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내 삶을 흔드시면서 꽃이 찾아와 내 삶을 흔든 것 아닙니까? 이번 주일 설교의 주제가 그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 삶을 흔드시면서 항상 그러셨지요. 흔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깨어라.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왜 자꾸 세상 생각을 하는 거냐? 왜 자꾸 세상 따라가려고 하는 거냐? 왜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거냐? 그렇게 살면 안 돼. 일어나라, 깨어라. 이렇게 굳어진 나의 신앙 양심을 자꾸 찌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그 길로 가려고 하니? 그리로 가봤지 않니? 그러다가 실패하지 않니? 그렇게 하지 마라. 다시 돌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가서 5장에 보면은 은혜에 취해가지고 영적인 또 다승에 빠진 신부가 밤이슬을 맞으면서 문을 두드리며 찾아온 신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주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온전한 의의 관계 안으로 의의 거룩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합니다. 제가 지금 코가 석자입니다. 이전에 내가 열심히 했지만 지금 내 형편이 어렵습니다. 내가 돈 좀 벌어놓고 지금 아이들 학비 좀 벌어놓고 내가 지금 좀 뭘 좀 막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좀 다리못이 이거 좀 요새는 다리못이라 안 하지. 요새 개돈이야 이런 거 안 하지. 여하튼 뭘 좀 막고 뭐 좀 해결 좀 하고 나서 형편 좀 좋아지면 내가 이제 요새는 좀 그래가 너 좀 열심히 양육받으러 가거든요. 이래 할게요. 주님 조금만 계세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조금 뒤에 형편 좀 좋아지면 내가 이제 그때부터 좀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변명하면서 뒤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흔들리고 어려운 것은 육신의 삶이 조금 불편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어려워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 삶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흔들고 계신다는 것을, 친히 찾아와서 흔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지금 그 손길이 지금 나에게 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4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우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와서 나를 지금 건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육신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다닌 것,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맺는 올바른 관계, 의의 삶,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마음의 평안,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내 영혼의 희락입니다. 믿음에 아멘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다면 절대로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내 인생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전적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내 직장에, 내 학업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도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더 멀리, 더 높이 날아오르는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도록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관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니까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관계를 맺는 기술이 또한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세술이나 언어를 구사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적당한 배려, 세련된 대화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좋은 관계를 맺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적당한 배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처세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의 관계, 의의 관계입니다. 단순히 내 성품이 좋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의 관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는, 의의 관계가 만들어질 때 다윗은 어린 소년인데도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의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는 의의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의의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사자굴에서도, 그리고 풀무불에서도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의의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스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의의 관계가 형성되니까, 그러니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가스 6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아멘. 의의 관계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관계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감히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와 어떻게 의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의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덮어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죄를 다 덮어쓰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가지고 그분의 참된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의의 관계가 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의의 관계가 있는 성도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의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꿈꾸는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꿈꾸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연결이 또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사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에 매료되기도 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상대방의 매력적일 때 그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수동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빚어내는 창조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 같은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국에 가서 나는 참사랑이신 것입니다.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두꺼운 성경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두꺼운 성경 전체가 뭡니까?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의 편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아가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의 신비를 인간의 언어로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스를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고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스가 보여주는 사랑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도리어 생명을 살려내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로맨스, 십자가에 이기는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바 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색채의 마술사라고 멸칭을 가진 유명한 화가 있는데 마르크 샤갈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평생 사랑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붉은색 또는 파란색 이걸 즐겨 사용했는데 주로 아가스를 가지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붉은색을 주로 많이 사용했어요. 샤갈, 화가 샤갈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가장 사랑한 책은 아가스이고 내 인생에 가장 큰 영감을 주었고 최고로 사랑하는 말씀이 아가스이다. 샤갈의 첫 번째 작품이 아가스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묘사한 것입니다. 방금 보신 그림인데 아가스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아멘. 그림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어려운 그림입니다. 원래 그림은 어렵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신랑은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몸된 교회로 우리를 향해 오신 것이에요. 신랑 되시는 주님이 신부인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또 읽어보십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교회와 신비한 연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샤갈의 두 번째 작품을 보시겠습니까? 샤갈의 두 번째 작품의 제목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신랑 신부입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신랑 신부. 사랑하니 약간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하늘을 날아오르는 신랑 신부. 사랑하는 여러분, 등에 타고 있는 신부입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지금 자신의 몸을 완전히 맡겼습니다. 완전히 기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본문은 아가스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데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스도 8장 5절 상반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데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의 자태를 보십시오. 전적으로 신랑을 의지해서 신랑의 등을 타고 신랑의 품에 안겨서 전적으로 의지해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샤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중력을 거스릅니다. 사랑은 사람을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의 등에 업혀서 그 신랑의 품에 안겨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품에 안겨서, 그러니까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날아올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을 완전히 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품 안에서 늘 은세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품에 다 맡기고 주님께 딱 기대어서 성령님께 딱 기대어서 날아오르는 성숙한 신부가 최고의 아름다운 자태일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을 찾아오실 것 같습니까?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진 그 광야에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신랑 되신 주님께 찰싹 붙어서 기대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부를, 아가서 거의 결론으로 그런 신부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부는 내 열심이나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 품에 완전히 기대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전적으로 맡기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과의 관계도 사랑,

0: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달콤한 변명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신부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만든 레는 억지는 참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기대해야 합니다. 온전히 신랑의 품에 온전히 안겨야 합니다. 주님 품에 온전히 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못 맡기고가 아닙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 영혼의 지승소를 철저히 지켜내고 우리의 시선을 주 높은 하늘로 고정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 되어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과 하나 되어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507-8844번 부산 풍성한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국제인권단체 GRC에서 북한 노동자의 하루를 재구성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1: 네.
0: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금혁이라는 29살, 29세의 가상인물을 만들었더라고요.
1: 네, GRC라고 하는 그 국제법 재단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이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 어떤 나라가 이걸 제재를 이렇게 어기고 있는지 그거를 국제법적으로 다루면서 이거를 널리 좀 알리고 이걸 제재를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네보코시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초국가적 억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단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단체가 얼마 전에 이제 보고서를 내봤는데, 근데 이제 되게 재밌었던 거는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가 이게 혹은 이제 숫자나 제도로만 설명하면 조금 멀게 느낄 수 있잖아요. 몇 명이 파견됐고, 얼마를 그쵸. 벌고, 또 어떤 제재를 어겼는지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더 잘 와닿을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김금혁이라고 하는 29세 북한 노동자의 하루를 좀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고서를 쓴 겁니다. 물론 이제 김금혁은 실제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약간 가명, 가상의 인물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요. 그래서 여러 노동자의 증언을 모아서 만든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 속에는
0: 네.
1: 진짜 그 러시아에 파견 나간 북한 노동자가 느끼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도 생각도 듭니다.
0: 이 하루 일과를 그러면은 좀 순차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1: 네.
0: 우리 청취자분들은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함께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김금혁 씨의 하루가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건가요?
1: 네. 저희도 이제 아침에 새벽에 그런 밖에 나가보면 버스라든지 지하철에
0: 네.
1: 진짜 아침부터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약간 반성이 되기도 하거나 그렇긴 하는데
0: 네.
1: 이 김금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5시 30분쯤 시작이 됩니다. 따뜻한 집 침대가 아니라 건설 현장 근처 좁은 컨테이너 여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북한 네. 노동자들 위한 기숙사 같은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자고요. 그러니까 네. 거기 컨테이너에 2층 침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된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난방이나 위생 상태. 그 정말 최악입니다. 더울 때 엄청 덥고 추울 때 엄청 추운 게 컨테이너 생활이거든요.
0: 네.
1: 제대로 또 씻기도 어렵고요. 잠을 충분히 자기도 어렵습니다. 이 좁은 컨테이너 한 6명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장면이 이렇게 우리가 또 떠올려 봤을 때 중요한 이유는 노동 착취가 작업장에서만 시작된 게 거기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람은 쉬어야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잠자리부터 열악하고 이제 씻는 것조차 어렵다면 몸은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서 더욱더 지치는 게 또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0: 하루 노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몸과 마음이 현재 무너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참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쉴 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네.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서 바로 뭔가 출근을 할 것 같은데 출근하는 모습까지 묘사가 되어 있을까요?
0: 네. 보고서를 보시면 그거 오전 6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 오전
0: 김금역 6시요? 30분 만에 챙겨서 이제 밖으로 나야 되는 혼자 이제 출근해야 되는 거죠. 노동자들은 보통 집단으로 이동을 하고요.
1: 네.
0: 주변에는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그를 지켜보는 노동자거나 혹은 그 관리하는 이제 보위성 간부들, 요원들이 있는 거죠. 숙소와 작업장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아도 마음대로 다른 곳에 들리거나 우리 뭐 커피 한 잔 이제 사가거나 그게 네, 약간 로망이다라고 한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그런 걸 절대 할 수 없고 또한 러시아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거나 혹은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단체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통제하는
1: 네.
0: 그러니까 어디 뭐 지역을 통제하는 거에 더 나아가서 그냥 출근하는 그 지역 공간까지 통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밖에는 도시가 있고 가게가 있고 혹은 거리가 있고 있지만 김금우에게 그 공간은 자유롭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는 러시아에 있지만 실제 생활 이게 여전히 북한식 통제 안에 묶여있는 모습이다
1: 네.
0: 라고 우리는 그려볼 수 있는 거죠.
1: 참 눈을 뜨고 감는 게 모든 순간이 통제 안에 있어서
0: 네.
1: 갈 수 있는 길목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럼 현장의 모습도 같이 그려보기를 원하는데 오전 일과도 궁금하고요.
0: 네.
1: 또 이렇게 일과 가운데 매번 있는 쳇바퀴 같은 루틴 가운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들일까요?
0: 현장 노동 자체에도 당연히 힘듭니다.
1: 네.
0: 엄청 이렇게 몸을 써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근데 김금역 씨에게 더 힘든 것은 늘 감시받는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노가다를 좀 뛰어보기도 했고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해봐긴 했지만
1: 네.
0: 조금씩 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뭐라 본인만의 공간 하나 만들어놔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잠깐 뭐 이렇게 눈을 붙이고 있다거나
1: 사각지대에서
0: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 동료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과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습니다.
1: 네.
0: 작업장에는 관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동료 중 누가 나를 보고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혹은 불평을 했는지 외부 사람과 접촉했는지 금지된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IT 기기들을 갖고 있는지 서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1: 네.
0: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누가 마음 편하게 그 자기 자신의 깊은 그 속마음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 시간
1: 네.
0: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힘들면 힘들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부당하면 내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신고로 이어지고요. 강제 귀국이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침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시는 이 몸만 뿐만 아니라 생각 그리고 말 이런 모든 것까지 묶어주는 장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 감시라는 게 일과 중에만 그런 게 아니고 서로 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눈을 뜨고 감는 그 모든 순간이 감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터에서는 점심시간도 그만큼 참 소중한데 휴식시간이잖아요. 이곳에서는. 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다 휴식시간이잖아요.
0: 네.
1: 이력시의 점심시간은 또 다르겠죠?
0: 점심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 30분이요?
0: 네. 근데 이제 보고서에선 난 12시 김금역 씨는 뭘 하냐 내가 이달에 얼마를 벌고 또한 얼마를 바쳐야 하는지 계산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국가기획부는 노동자가 매달 북한 당국이나 혹은 소속기관에 바쳐야 되는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노동자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죠.
1: 네.
0: 김효 씨는 러시아 오면은 내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뇌물도 바치고 어렵사리 어렵사리 러시아에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급에서 국가계획분을 바쳐야 하고 생활비를 바쳐야 되고 각종 비용이 또 빠져나갑니다. 그러나면 내가 손에 남는 돈이 없거나 빚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쉬는 시간에 그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돈을 벌러왔는데 매달 바쳐야 할 돈 때문에 더 위험하게 일해야 되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김금혁 씨는 추운 날씨, 그러니까 러시아는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우리보다 한 뭐 5도 내지 10도 정도 뭐 춥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건설 현장에서 야외에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려지면 이 개인만 혼나는 것이 아니라 작업조 전체가 더 오래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또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1: 네.
0: 건설 현장이 원래 사고 위험이 큰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뭐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고 뭐 이런 안전 장치를 하지 않는 안전모를 뭐 쓰지 않거나 그러면 뭐 작업이 갑자기 멈추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완비가 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휴식이 부족하고 여기 보호 장비도 충분하지 않고 그 계획력을 채우라는 압박까지 있으면 이른바 이런 북락사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낙상사고나 이런 사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생산량을 맞추는 도구처럼 북한 당국에 의해서 취급받게 되는 것이죠.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는 현대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월급날 통장을 보고 다시 한 달을 버티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력 씨도 분명히 월급날이 있겠죠?
0: 월급날은 항상 좀 보통은 기뻐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아, 월급날이다. 하지만 김금혁 씨에게 월급날은 오히려 허탈한 날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분명히 오래 일했고 네. 15시간, 16시간 몸도 많이 상했는데 정작 내 손에 남는 돈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따져보면 국가계획분, 그 생활비 혹은 파견 과정에서 생긴 비용 등 이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김금혁 씨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가족에게 보낼 돈이 얼마나 남았나 라고 하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나왔고 또 가족에게 충분히 근데 가족에게 충분히 보내지 못한다면 죄책감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파견의 가장 큰 약속. 북한 당국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돈을 벌 수 있다. 뭐 그런 것을 이제 믿고 왔고 기대를 품었는데 그 네. 약속이나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것도 참 하루 같지가 않아요.
0: 네.
1: 쉬는 시간도 없고 쉬는 공간도 없고
0: 그렇죠.
1: 쉴 만한 환경도 조성이 되지 않아서 근데 이렇게 북한에서 해외 파견에 나간 가상의 인물 이력 씨의 퇴근 전까지 그 월급날의 그런 하루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0: 네.
1: 그럼 이렇게 잠들기 직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모습은 또 어떨까요?
0: 네.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거의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았을까요?
1: 네.
0: 우리도 그러니까 어느 날 밭일이라든지 외부에서 일을 하면 진짜 거의 골아 떨어지지
1: 맞아요.
0: 경험도 있었잖아요.
1: 평소보다 조금만 더 일해도
0: 그렇죠.
1: 그대로 쓰러지잖아요.
0: 근데 이력 씨의 하루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목표량을 채워야 끝납니다. 어떤 날은 밤 10시, 11시, 자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다치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해서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 계획부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정 무렵 김금혁 씨는 가족을 떠올립니다. 아내와 딸을 위해 러시아에 왔지만 가족과 자유롭게 연락하기도 어렵습니다. 통화가 감시될 수도 있고 당연히 휴대전화 사용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벌러 온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잃고 버티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1: 네.
0: 생각입니다.
1: 감시 속에서 말조차 행동조차 조심하고 국가 계획분을 채우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실제 그런 현장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이유는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가 단순히 외화벌이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자유와 안전,

0: 가족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고 또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현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만나교회를 섬기는 엄태원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거짓된 자신, 광고에 거짓된 약속,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까지. 하지만 기독교인은 진실의 사람입니다.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이 신실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작은 거짓부터 버리세요. 자녀 앞에서 거짓되지 마세요. 이웃 앞에서 진실하세요.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거제 장평동이 위치한 장평교회에서 7월 25일 토요일 유치부와 유초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1일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09-42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학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문창교회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 중 창조과학 특강이 김명현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나사렛홀, 2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본당에서 진행되며 창조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01-133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주관 제95차 전국여름연찬회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김해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경남지역 학교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6320-54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급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모두 이렇게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당당하고 의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빼앗겨도, 명성에 손상을 입어도, 모든 것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보물인 자는 그 보물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자, 이 시간 그런 보물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세상이 가져간 모든 쉼을 다시 한번 되찾아오는 귀한 쉼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 있으니 강명식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나무엔의 쉼 그리고 홀리파이어의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찬송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되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 다양한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또 절망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의 보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다양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천국으로 돌려서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함 없는 또 놀라운 응답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기다리는 동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함께 듣고 오시죠.

세상 즐겁고 좋은 일 많아도 이곳은 내 집이 아니네. 세상 힘겹고 슬픈 일 많아도

이곳은 내 집 아니네. 강원명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오하평 트리오의 성령이 오셨네 듣고 왔습니다. 1333번님께서 귀한 문자 주셨어요. 매일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오늘도 귀한 성임 해주셔서 또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아멘. 우리 애청자분들이 존재해 주시고 또 극동방송이 존재해서 저도 참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 날 것만 같으니 귀한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방송이 되길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이 시간 저도 기다리며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메시지, 그리고 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찬양 들으시면서 이 시간을 기다리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응답이 펼쳐지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조곤조곤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리고 최수종 하이라 부부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리고 저의 1집 음반에 실린 찬송이었는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되신 주님, 그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나눴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복된 주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이 되고 그 보물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 뵐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금 70년 경남산 1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구세군을 시작한 윌리엄 부스는요, 세상의 낮은 곳을 찾아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소명을 따라 교회를 사임하고 아내와 함께 빈민구를 돌며 복음을 전하는 노년을 보냈는데요. 노년에 거동이 더 불편해져 한 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윌리엄 부스에게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에 찾아올 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수는 세 가지 답을 했는데요. 첫째는 실천 없이 지식만 전하는 철학적인 기독교. 둘째는 사람만 위하고 정작 그리스도는 없는 교회. 셋째, 지옥이 없는 천국을 말하는 당근만 있는 교회.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부스가 말했던 그 위험에 점점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진리, 이 진리만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말씀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호레이쇼 스페포드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미국의 법조인이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행복한 가장이었고 장로교회에서 존경받는 봉사자이자 집사 직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에도 성공하여 수많은 부동산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71년에 있었던 시카고 대화재로 그는 재산을 모두 잃었고 다행히도 그와 가족들의 목숨까지 잃지는 않았습니다. 큰 재난 후에 가족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화재가 복구된 상황에서 가족들의 정서적 회복을

를 위해 유럽 여행을 계획했고 부동산 사업 때문에 스페포드는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선박 충돌 사고가 일어났고 그 사고에서 아내를 제외한 모든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아내와 함께 다시 4명의 딸을 잃었던 그 바다를 지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 글의 내용은 내 평생에 가는 길에 가사가 되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슬픔에서 평안을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첫 찬양은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지금은 서머 스페셜 기간입니다. 제 이야기 멘트보다는 찬양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니까요. 찬양 함께 하시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찬양 함께 하실게요.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출애굽기 강제노동 감독관과 작업반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바로께서 명령하신다. 더 이상 너희에게 짚을 공급해 주지 않겠다. 어디든 가서 너희 스스로 짚을 마련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하루 작업량에서 벽돌 하나라도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백성은 이집트 전역으로 흩어져 짚을 긁어모았다.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대했다. 너희의 하루 작업량을 다 채워라. 너희가 짚을 공급받던 때와 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신들이 세운 이스라엘 출신 작업반장들을 때리며 다그쳤다. 너희는 어째서 하루 작업량을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오늘도 채우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출신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작업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같이 대하십니까? 아무도 저희에게 짚을 주지 않으면서 저희더러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저희의 잘못이 아닌데도 저희가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말했다. 게으름뱅이들, 너희야말로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아무도 너희에게 짚을 공급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하루가 끝난 때는 하루 작업량을 다 채워야 한다. 이스라엘 출신 작업반장들은 자신들이 공경에 처했음을 알았다. 그들은 돌아가서 백성에게 너희의 하루 작업량에서 벽돌 한 장도 줄여줄 수 없다고 말해야 했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신들을 만나려고 기다리던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한 짓을 보시고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소. 당신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우리를 역겹게 만들었소.

당신들이 바로의 손에 우리를 죽일 무기를 쥐어준 것이요.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님,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도 모질게 대하십니까? 도대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순간부터 이 백성의 사정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들을 구하신다고요? 주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들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강한 손에 떠밀려 그들을 자기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안심시키셨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강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내 이름으로 나를 알리지 않았다. 또한 나는 나그네로 머물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종으로 부리던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집트의 혹독한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내가 직접 나서서 강력한 심판을 행하여 너희를 속량하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의 혹독한 강제 노동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6장 8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경남 30년.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고 합니다. 특별한 자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밤 그 당연한 그 호흡에 감사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마라타 프리즈 밴드의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들으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는 말이 참 포괄적이죠.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못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기쁜 사람, 슬픈 사람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숨을 쉬고 있다면 모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찬양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곤 합니다. 오늘 하루 좀 실수했고 말씀도 잘 못 읽었고 기도도 못했다고 그렇게 아, 난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시편은 그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냥 호흡만 있으면 됩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붙들고 계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아이자야 61의 빛을 비추시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바로 아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패션과 버클리 가트워드가 함께한 Greatness, Chris Tomlin의 How Great Is Our God, Abigail Ginsterblum의 Living Hop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4918번님께서 도현님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들려주세요 신청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밤에 듣기 참 좋은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마지막 곡으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왕현의 나의 눈을 여소서, 장윤영의 알파오메가, 조준모의 주빌리송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책상 정리를 하는데 예전에 고등학생 때 풀던 수학 문제집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아직도 안 버리고 놔두고 있었더라고요. 빛바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열심히 문제 풀던 학생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이 문제집을 펼쳐놓고 공부할 때 풀다가 막히면 자주 찾아보는 게 있지요. 바로 문제집 맨 뒤에 있는 정답 해설지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되도록 정답 해설지를 미리 보지 않고 스스로 고민해서 문제를 풀라고 잔소리를 좀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자꾸 해설지 쪽으로 먼저 손이 가는 그 학생들의 마음은 막을 수가 없지요. 빨리 해답을 확인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답지가 있다는 것처럼 든든한 게 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수학 문제처럼 이렇게 정답이 따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를 들여보다 막막한 기분이 들면 들춰볼 수 있는 정답지라도 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김대환의 찬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정답은 내 힘으로 찾는 게 아니구나. 이 사실 더 확실하게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 안 되는 게 참 많고요. 또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조차 잘 안 되곤 합니다. 그럴 때 또 살짝 시험 들면 또 나 자신을 책망하게 되기도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힘내는 그런 일상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썸머 스페셜을 맞아 은혜로운 찬양 쭉 이어드립니다.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주 약속 나 믿네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바비 마이클스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이 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From God의 찬송가 고난 내용 혼 편히 쉴 것과 이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영어 찬송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1420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무엔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홀리원의 위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를 또 새롭게 편곡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흐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장중현의 달빛 가스펠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장윤영의 헤이에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의 1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번 주에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도 썸머 스페셜로 진행됩니다. 잠깐 머뭇거렸던 이유는 달립니다 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근데 오늘 썸머 스페셜 뭐 매주마다 제 나름대로의 달빛 가스펠,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좀 이렇게 주제가 있었잖아요. 오늘은 보니까 날짜가 저희 이 지금 달빛 가스펠 요번 주 썸머 스페셜이 이제 본격적인 진짜 휴가철이에요. 그쵸?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휴가가 막 이제 시작이 되고, 좀 빠르면 시작이 되고, 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뭐 전통적으로 이제 피크죠.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 주 뭐 이 정도까지. 그래서 요번 주부터는 강준의 달빛 가스펠의 썸머 스페셜도 조금은 빠른 찬양으로,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노래들로 좀 꾸려봤습니다. 물론 뭐 계속 빠른 찬양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 이 무더운 여름 찬양으로 함께 또 기뻐하시고 또 찬양으로 함께 은혜받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오늘도 썸머 스페셜 시작

아침에 왕의 왕 되신 주, 그리고 이어서 기프티드의 친구야 들려드렸습니다. 아침에 왕의 왕 되신 주, 이 아침 일집은요, 1996년에, 네, 제 기억이 맞으면, 맞아요. 1996년에, 나온 앨범입니다. 여성 듀오죠? 여성 듀엣, 아침으로, 아침의 팀의 찬양이었습니다. 왕의 왕 되신 주. 지금은 한 분은 연주자로 또한 분은 솔로로 또 활동하고 계셔요. 그리고 뭐 기프티드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팀이죠. 지금은 이제 예배와 또 CCM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정말 좋은 작품들을 찬양들을 많이 불러주고 계신 팀입니다. 기프티드의 친구야였습니다. 오늘 오프닝 찬양으로 들려드렸던 헤이의 이 장윤영의 1집도 꽤나 오래된 앨범입니다. 네. 오늘도 과거의 앨범부터 다양하게 최근의 앨범까지 다양한 곡들로 섞어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니까 썸머 스페셜 기간에 그래도 제가 사연을 못 읽어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많이 또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2주간의 사연을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 2주 동안에 쌓여있는 사연들을 좀잘 소개해드리고 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듣겠습니다. 이 팀도 상당히 오래된 팀이에요. 지금은 형제 듀엣이고요. 형제 듀오인데, 사랑 이야기도 형제 듀오입니다. 네. 근데 이 팀도 형제 듀엣이죠. 편곡, 연주 너무 잘하는 팀입니다. 뭐 각자 각자 지금 또 음악 활동 또 사역을 또 하고 있는 팀인데요. 알레지오라는 팀이 있었거든요. 그 팀의 찬양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주 없이 살수 없네라는 제목의 찬양이고요. 그리고 오은의 1분 1초도 듣겠습니다.

라디오의 주 없이 살수 없네. 오은의 1분 1초도 였습니다. 라디오 2집에 수록되었던 곡이었고요. 그리고 1분 1초도는 오은의 첫 번째 앨범 작은 손의 기도에 수록된 찬양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다양한 편곡들의 CCM 찬양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때는 정말 다양한 편곡을 했던 시도가 있었던 CCM 찬양들이 많이 있었어요. 2000년대, 1900년대 후반서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예배 찬양에서 시작됐다기보다도 많이 보여진 모던 워십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좀 다양한 음악의 장르들을 좀 사용해보는, 활용해보는 그 편곡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찬양이 좀 그런 편에 속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속해 있었던 에이맨 5집에 있었던 찬양인데요. 첫사랑이라는 찬양이거든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편곡입니다. 미소도 지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이맨 5집의 첫사랑, 그리고 현구 형제의 좁은 길을 걸어가. 두 곡의 찬양 또 듣고 오겠습니다.

에이맨 5집의 땡큐 앨범 중에서 첫사랑 들려드렸고요. 현고 형제 1집 요나는 배를 타고 떠났지 이 앨범 중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 였고요. 그리고 한 곡도 들려드렸습니다. 유효림 이제는 내가 없고 앨범 중에서 오 해피데이 였습니다.

이 기타와 보컬 이 둘만으로도 진짜 꽉 채워지는 연주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중간에 왜그 즉흥 연주라고 그러죠? 그 스캣이라고 하는 그런 연주들도 나왔고요. 유림 자매님은 사모님이시죠? 또 유림 사모님은 CCM 아티스트이면서 재즈 싱어이기도 합니다. 소울 프런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요. 진짜 한국 CCM 매좀 보물 같은 보컬이죠. 네, 보물 같은 보컬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정말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늘 말씀드리지만 중보기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두 주간의 사연을 오늘 한번 방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연이 아주 많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머 스페셜 때는 제가 거의 사연을 안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읽어드렸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랬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네. 7월 11일 한 공한시 46초에 아 40초군요. 40초에 5015님 저 예청자시죠. 안녕하세요. 드디어 썸머 스페셜이네요. 네. 윌러업의 주님의 바다 신청할게요. 뭐 여러분 바다죠.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썸머 스페셜은 제가 맘대로 틀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곧또 신청곡 또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0님 인사해 주셨고 히스플랜 사랑을 찾고 있던 나에게 찾아온 너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신청곡이라고 보라기보다는 제가 들려드린 찬양을 또 이렇게 가사로 써주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3590님 6428님 저희 또왕 애청자시죠. 전 세계 글로벌 애청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봄, 처음 듣는 찬양인데, 성령님의 따뜻한 햇살과 안아주심, 은혜를 느끼는 LA 아침입니다. 기도의 큰 강구, 기도는 희망이 되어버렸지만, 이번 7월 13일, 내 생일도 다 함께 모임은 불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이 자리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완벽은 아니지만, 충만의 은혜로, 오늘도 최선으로, 주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13일이 생일이셨네요. 네. 생일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연 중에서, 완벽은 아니지만, 충만의 은혜로, 오늘도 최선으로.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완벽함은 주님의 시선으로는 완벽하시죠. 우리 삶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것들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제도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는 충만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항상 충만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5015님 또 7월 12일 날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 기간에 제가 좀 바빠집니다. 그래도 출첵하고 가끔 놀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5015님이 왜 바빠지시는지? 교회 사역이 바빠지시면서 바빠지신 게 아닐까요? 네. 그냥 저의 추측이었습니다. 9507님, 반갑습니다. PD님. 예, 저는 PD는 아니고요. 그 달빛 가스벨 토요일 주일 진행 맡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이라고 합니다. 9199님.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빠른 곡으로 신청합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시고 샬롬 샬롬 땡큐. 감사합니다. 구하나 구부님 제가 기억했다가 꼭 다음번 신청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28님, 6428님이 얘기해 주셔서 알았어요. 썸머 스페셜 7월 12일날 올려주셨고요. 사연도 쉬는, 좀 뭔가 아쉬운? 작년 7월에는 사연 쉬지 않았던 듯? 네. 어제 일도 가물거리니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시간이라 좋았는데. 네. 네, 그래서 오늘 사연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셔서 한번 쫙 풀고 가고 있습니다. 9918님, 아이고, 그렇게 느끼셨나 보다. 김도현님 곡만 자주 나와요. 다른 가수곡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가수곡을 훨씬 더 많이 틀고 있는데. 네. 하여튼,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에 501호님께서, 목사님, 항상 옆에서 그 자리에 묵묵히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제가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당분간 못 들을 수도 있지만, 기억하겠습니다. 달빛과 스펠 항상 응원합니다. 아, 진짜 감동했어요. 이렇게 제가 쓰임받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저의 방송을 통해서 제가 들려드린 찬양곡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위로가 되고, 그거는 제가 드리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사연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힘 저도 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8510님, 네, 8510님께서 또 사연 올려주셨는데, 8510님의 사연도 너무 감동이에요. 강주현 목사님, 부산에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연을 또 올려주셨네요. 이분들에게 또 노래 선물 해드려야죠. 김명식 1집에, 김명식님 1집에 주를 기뻐해, 영원한 사귐 앨범 중에서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울싱어즈의 구원열차 두 곡의 찬양 듣겠습니다.

김명식 1집 영화는 사귐의 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서울싱어즈의 구원열차까지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마무리 멘트를 제가 하고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휴가 기간을 여러분들이 다 결정을 하시고 또이 여름에 휴가를 떠나실 텐데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못 떠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휴가를 잠깐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멀리 여행으로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뭔가 휴가를 우리가 보낸다는 거는 아 지쳐서 나좀 쉴래라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경험, 새로운 시간을 계획하고 또그 시간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 이퀄 여행 이게 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 여행이라는 것이 꼭 어디를 가야지만 여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를 정말 먼 곳으로 가시는 분이든 못 가시는 분이든 간에 잠시 내가 있는 일상에서 여행을 떠나보는 것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집에 여전히 있지만 정말 휴가 간 것처럼 일정한 시간 아니면 일정한 날에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해보는 거죠.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또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이 참 좋은 휴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휴가를 올해 보내보기를 또 소원을 하고요. 네, 마지막 찬양으로 아까 못 들려드렸던 소울 싱어즈의 구원 열차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름이 때면 여름 캠프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캠프하면 이 찬양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 찬양으로 들려드릴 수도 있지만 원래 이 곡은 소리의 앨범에 있었던 찬양이죠.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두 곡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썸머 스페셜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강중현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타오르는 태양의 열기 속에 한여름의 푸르름이 절정에 달한 벌써 7월의 마지막 토요일 새벽입니다. 네,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일상을 잠시 접고 쉼을 찾아 떠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좋은 곳을 찾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몸의 휴식이 되겠지만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은 어디서 올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향이신 우리 주님 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지요. 네, 오늘 새벽은 분주했던 일상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의 안식처로 나가는 그런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또 이런 더운 여름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런 기쁨 속에 주님의 시간을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영혼의 여름휴가. 세상의 짐을 가득 짊어지고 헐떡이며 달려온 길의 끝자락. 주님은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의 그늘막을 펼쳐주십니다. 지친 몸과 상처 입은 마음을 은혜의 강가에 맑게 씻어내고 말씀의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니 내 영혼은 비로소 참된 안식의 노래를 부릅니다. 네, 육신의 여름 휴가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여름 휴가도 잘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얼굴 위에 엎드려 슬피 울며 그에게 벌을 맞추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수하의 의사들에게 명하여 자기 아버지의 몸에 향을 넣게 하니 그 의사들이 이스라엘의 몸에 향을 넣었다. 그들이 마흔 날을 채웠으니 그리해야 비로소 그들의 향 넣는 일이 마쳐지기 때문이었다. 그 후에 애굽 사람들이 일흔 날 동안 그를 위해 애곡하였다. 그를 위해 애곡하는 날들이 다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집에 고하였다. 만일 내가 당신들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을진대 당신들은 바로의 귀에 아뢰되 일찍이 내 아버지가 내게 맹세하게 하며 보라 내가 죽으면 너는 내가 가나안 땅에서 나를 위해 파놓은 그 굴무덤에 장사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로 하여금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아뢰어 주시오. 이에 바로가 그대는 올라가서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로 하여금 맹세케 한 대로 그를 장사하라 하고 답하였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자 올라갔을 때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그 궁의 어른들과 애굽 땅의 어른들까지 그와 함께 올라갔으며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올라갔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과 짐승 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었다. 이때 마병들과 병거들이 그와 함께 올라가니 그 일행이 참으로 엄청났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그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다. 이에 그 땅의 주민들 곧 가나안 사람들이 아닷의 타작마당의 애통을 보고서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그곳의 이름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요단 건너편에 있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명한 바대로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 마므레 앞 막벨라 들판 굴 무덤에 그를 장사하니 이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무덤터로 쓰려고 사들인 것이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그와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과 자기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혹시라도 요셉이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있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낱낱이 우리에게 뒤갚으면 어찌하리오 하고 말하고는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행을 범하였을지라도 너는 그들이 내게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라 하고 당부하셨소. 그러니 이제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반역을 부디 용서하시기 바라오.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전할 때 울었다. 마침내 그의 형제들이 몸소 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보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과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셨으니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부양하리이다. 그가 그들을 위로하되 그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였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애굽에서 살았는데 요셉은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에서 양육되었다. 이윽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셔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분이 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케 하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인데 그때 당신들은 내 뼈를 여기에서 취하여 올라가라 하고 명하였다. 마침내 요셉이 110세에 죽으니 그들이 애굽에서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입관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50장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어그러진 곳들, 또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2016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 지명희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중국하고 경계가 있는 양강도 심파구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거쳐서 결혼하고 두 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던 1996년도에 남편이 간복수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애들이 4살, 6살이니까 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할 일이 정말 막연했어요. 정말 못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되니까 장사를 했는데, 장사하면서 북한에는 하물기간 차가 다니는, 한겨울에도 비닐방망이를 하나 뒤집어 쓰고 가고, 증명서가 없으니까 기차 빵통 꼭대기에 매달려 가고, 승강대 발판에 기어 들어가서 매달려 들어가고, 그렇게 가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장사 미천을 마련했어요. 그랬는데 2009년도에 친구의 동생을 어떻게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 중국에 건너와서 친구의 동생이 중국에 탈북했는데 온라인으로 사이버 공부를 해가지고 전도사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북한에서는 종교를 아주 마약 같은 그 혁명의 철전지 원수라고 이러니까 이게 미신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창세기 영화를 보라 해도 저는 솔직히 잘 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랑 한 일주일 하다가 이 성경책을 두 권에다가 성경책 책자를 한 10개 주면서 이걸 가져다가 누구한테다가 전달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난 그럴 때 내가 뭐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을 받는 간 해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래 가면서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이거 붙잡히면 아야 죽거든요. 정치범 수용소 가고 죽는데 그래 배로 타고 가면서 하나님 저 북한에서 지금 내가 요번에 배운 데 의하면 성경이 돼서 모르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를 이렇게 잡히지 않게 하겠죠? 이러면서 가서 그러다가 제가 오래 밀수했으니까 경비대 애들은 다 알고 초소도 알고 하니까 군대가 불이 어디 순찰절에도 나타나면 이걸 압록강에 처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그 책을 무사히 가지고 갔어요. 그 큰 성경책은 무서워가지고 저희 집 김치통 밑에다가 파묻고 소책자들은 갖다 주라는 사람들인 데가 갖다 줬어요. 그러던 와중에 2009년도 11월 달에 화폐개혁을 북한에서 했어요. 그때 당시 저한테 있는 돈으로 북한 쌀을 한 톤 470kg를 쌀 수 있는 돈이었어요. 비록 작은 돈이지만 저한테는 전부고 10년 넘게 제가 피땀으로 벌어놓은 재산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걸 몽땅 뺏기운 거예요. 276만 얼마를 뺏겨왔는데 그 다음에 2만 7,600원이지 그렇게 탔어요. 그 돈으로 쌀을 싸자니까 19kg를 쌀 수 있더라고요. 가슴이 화가 났어요. 피땀을 흘리며 이렇게 모든 돈인데 다 뺏어갔으니까 아 이게 정말 저 남조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구나. 이게 우리나라가 더 나쁘지 않나? 그런 반감이 나가서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 돈을 어떻게 다 뺏들이가.

수 있지. 아무래도 난 여기서 못 살겠다 이러고 애들이 내다가 그동안에 조금 먹을 거 하고 돈을 장면에 쓰고 엄마가 자리 잡으면 데리러 오겠다 하고 그 친구 동생한테다 연락해가지고 건너왔어요. 3개월 성경 공부해야 한국에 갈 수 있는 줄도 잡고 그럴 수 있다.

백상 구리상에서는 점심시간 하루 밥 3끼는 구리상 식당에 가서 먹더라고요. 나는 성경에서 다 몰랐으니까 이제 와서 공부를 했다도 한 공부한 기간은 한 일주일 되는지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가려는 목적이 됐으니까 믿지 않고 있다가 그 먼저 거기 공부하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해가지고 제가 막 피식 웃었어요. 막 쟤들이 지금 저기서 뭐 하니 웃픈 거예요. 저로서는 막 무시랑 눈을 감고 계속 중얼중얼거릴까 막 이름이 웃었어요. 근데 하루 그 선생님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노래를 주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눈물이 난 게 아니고 노래 가사가 내 심정하고 똑같아서 애들을 둘을 북한에다 남겨두고 지금 걔들은 어떻게 있겠는지 막 이 사람도 있어도 이 안타까운 마음을 누군데 하소연할 수도 없고 계속 눈물 나는 거예요. 계속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는 성경을 읽어도 조금 의미가 다르게 안겨오더라고요. 공부할 만하니까 제가 붙잡힌 거예요. 저희를 배워주시던 선생님이 그랬어요. 인간은 죄인이어서 벼랑 끝에 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 말이 정말 마음이야. 야, 내가 잡히니까 누구인데 하소 날 기르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겠어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함께 하신 그 노래를 난 또 성경을 모르니까 대한민국 가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노래 뭐이다 하고 소리 계속 나를 그 노래만 계속 부르잖아. 나를 어떻게 하나 살려줘서 이렇게 좀 인도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빌었겠어요. 그러던 중에 2010년 10월 24일이 아마 일요일이 된 것 같아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누나 오늘이는 일요일인데 일요일 예배를 좀 하자고 소리 이러면서 막 말하는 게 바보. 그래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식당에서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우리 잡혔기 때문에 꼭 우리를 살려줄 기라고 구원해 줄 기라고 계속 그 다음날도 계속 가서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는 나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걸더라고요. 걔가 하나님이 또 다른 큰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순교하는 얘기하더라. 그래 나는 그 순교라는 거는 내 안중이 없고 죽는다 하는 말뺏기 귀에 들려가지고 슬피슬피 계속 울었어요. 아니 이렇게 한국에 하나님이 있다는 긴가 하고서 이러고 막 울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 1월 달이 강제 북송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탄차가 가다가 구부러서라도 우리 다 죽게 해달라고 차라리 우리가 북한 가면 아무래도 죽겠는데 그 고문을 당하고 그 핍박 당하기 전에 저희가 죽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는 안 이루어졌어요.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처음 양강도 보위부지길 소위 들어섰는데 그때 당시는 여자 예심원이 없더라고요. 그니까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던 아줌마를 막 불러내가지고 저를 다른 방도 아니고 복도 같은 데 세워놓고 다 옷이랑 땅 삐기가지고 그 밥 하던 손일로 그대로 뭐 장갑이라는 것도 없이 막 자궁검사 돈을 감췄다고 자궁검사하고는 다리를 벌리고 띵띵이로 100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깊숙이 돈이 들어갔으면 떨어지게 하라고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예심을 그니까 하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이 짝 사람 자기는 중국에 가서 뭐 했는가 그럴까 교회 그런 거 했다고 그래 내가 너무 놀라서 딱 이러고 봤어요. 그 중국에 가서 우지하까지 할 때였고 우리를 거둬주는 데였고 힘들고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참 힘든데 마음이 위로가 많이 돼서 자기는 좋은 것 같아서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너무서 나는 한 해라도 안 믿었다고 내가 저 어디 가서 사는 일이 그 공안이 붙잡힐까 봐 나로 거둬준다 해서 난 저기 가서 하는 채 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에 안방에 들어왔는데 왜 제가 스치듯 공부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이게 왜 내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거야. 나를 더 죽이지 않게 막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 하나님 나는 애들이랑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나는 살자니까 할 수 없이 내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저는 어떻게 우리 친척이 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복도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어쨌든 탈북한 지 두석 달밖에 안 돼서 제가 잡혔고 그리고 이 자기는 한 3년 되고 전도사 공부랑 다 했다고 자기가 자백했으니까 걔는 국가정부 전복 모제 간첩 그거 제일로 해서 정치범 수행소에 끌려가고 저는 넉 달 만에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다시는 아니 하나님의 모의고 가니 난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됐다.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아버지도 없는 애들이 내까지 저런 데 붙잡혀가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머리로는 아무래도 성경을 알고 한국에 대해서 아니까 저쪽 현일로 머리로 또 돌아가면 어쩌랴?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내가 탈북하지 다시는 말아야 되겠다고 우리 애들을 군대에다 내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여기에서 적응해서 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째 이 정말 북한에서 말하는 성경은 이 종교는 앞에 나고 같다는 그런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일요일이 왜 10시 되면 저기서 이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구나 오늘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또 제가 밀수로 거기서 또 했는데 밀수로 그날 일이 잘 돼가지고 돈이랑 버는 날은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오늘이 장사도 잘 됐구나 막 이러면 나이등 뒤에서 막 사기 나서 막 노래 부르며 집에 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3년을 그렇게 참고 사는 도중에 다시 또 2013년도 가을에 또 어려운 상황이 저한테 닥쳤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달려온 사람만이 쉼의 달콤함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지난 한 달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애썼다, 내 품에서 잠시 쉬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토요일 하루 마음의 염려와 내일의 걱정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의 용량을 가득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지친 마음의 영적인 쉼표를 찍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시원하고 복된 주말이 되시기를 또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출진형 경남30경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한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50여 년 전 신안 앞바다에서 원나라 도자기가 발굴됐다고 합니다. 도자기 한 점을 발견한 후에는 그 지점에서 수만 점의 도자기들을 발굴했다고 하죠. 이 도자기들은 모두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처음엔 이 도자기의 가치를 몰라서 자신이 기르는 애완견의 밥그릇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그릇을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간 셈이죠. 물건의 가치를 모르니 소중히 대할 수가 없고 소중히 대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치를 알지 못하면 내 손에 주어지더라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지요. 이 세상을 더 넉넉히 승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오늘 충분히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오늘도 찬양으로 출발해 볼까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넉넉히 이기는이라 라이프로드의 목소리로 함께 첫 찬송 올려드렸고요. 조금 전 함께한 찬양은 주를 악모하는 자 김정택과 SPS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다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권세,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그 능력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함께합니다.

영어 찬송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송하면서 속히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이 모두 무너지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고 또 중보하면서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이와 챔버 콰이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나무엔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누가복음 2장 44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통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았다 그랬어요. 참 가만히 보면은 여기 첫 번째로 가장한 부모, 예를 들어 설마 예수가 자기네들을 따라오겠지 하고 하룻길을 지나간 거. 설마가 사람 죽인다 그랬죠. 우리가 설마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설마 내가 교회 한번 빠져도 괜찮지, 설마 내가 십일조 한번 빼먹어도 되겠지, 설마 내가 전도를 안 해도 되고, 설마 내가 새벽기도 안 해도, 설마 내가, 설마가 사람 죽인다고 그랬죠. 그러니 이러한 신앙은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다고 그랬어. 처음 가는 유월절에 참석한 예수님, 모든 게 호기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모든 게 신기할 겁니다. 호기심도 많은 12살 예수께서 엄마 아빠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가 따라오지 않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나사렛을 향해서 갑니다. 통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고 그랬어.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같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았지 12살 먹은 아들보다. 이걸 보면 부모가 무책임한 거죠. 무심했습니다. 예수가 따라올 줄 알고 믿었습니다. 세상 재미에 예수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친척과 아는 자 중에 찾았다 그랬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누가복음 2장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가족과 이웃 사이 중에서 아들을 찾은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난 친척들, 오래간만에 난 친구들, 아는 사람.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가다가 12살 먹은 예수가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갔을 거예요. 세상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꽃을 피고 있었을 때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따라오는.

0: 줄 알고, 근데 하루를 지나갔는데도 예수가 따라오는 줄 알고 계속 길을 가다가 예수를 찾게 됩니다. 혹시 이게 나의 삶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죠.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 성경 볼 시간도 없이 하루가 후딱후딱 지나가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은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예수도 잊어버리고 사는 적이 있지 않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꼭 손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우리를 찾으시며 날마다 부르시는 예수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 김장환 목사님 통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올려드리는 찬송은 트루바의 박창일 씨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주 예수 대문 밖에.

0: 이어서 북한이 고향인 김지연 자매가 올려드리는 오늘에게도 함께합니다.
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시어 세상으로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일체신 하나님,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국내와 해외의 통일 기도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모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0: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복음 통일의 역사를 위해 계속해서 그 마음을 모으길 원합니다. 북한이 고향인 김지연 자매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채워가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메아리 1부는 여기서 찬양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2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사실상 사망 선고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처럼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심이었다.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구하면서요. 벼랑 끝에 내몰릴 때 우리 자신을 의지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그렇게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그곳에서 탈북하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 전해지기도 했잖아요.
1: 네.
0: 그 증언을 토대로 보고서도 나오곤 했는데 1990년대부터 외화벌이 현장이 참 열악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1: 네네.
0: 그런데 이번에 그 실태가 그 진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죠?
1: 네. 이 한국의 외교부가 매년 이 30년이 지난 기밀문서 요거를 일반에게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0: 네.
1: 일반들도 이제 알 권리가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 분쟁이 30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이제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도 있었겠고, 그래서 공개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오늘은 1994년도에 발생한 벌목 노동자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 네.
1: 1994년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노동자를 뭐 러시아나 혹은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보내서 일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 이익이 먼저 고려됐다 라고 하는 점도 이번에 드러났고, 당시에는 주로 벌목장이 문제였습니다. 정말 많은 대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하는 건데,
0: 네.
1: 근데 지금은 건설 현장이나 다른 산업 현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업종은 달라졌지만 구조는 비싸다라고 하는 점이죠. 외국에 나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권을 빼앗기고요. 이동은 또 제한되고요.
0: 네.
1: 감시를 받는 문제는 반복됩니다. 그때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94년 러시아 벌목 노동자 탈출 사건이거든요.
0: 네.

0: 이거는 현재 러시아 파견 노동자 실태를 보는 일종의 거울이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발표된 보고서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네.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가상의 인물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때랑 시간은 30년은 지났어도 네. 바뀐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죠.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빅 똑같다. 라고 하는 건데요. 당시 러시아 벌목장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보자면 네. 북한은 과거 소련 그리고 이후 러시아와 협정을 맺고 벌목 노동자를 대거 파견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넓은 숲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노동력은 부족하죠. 그래서 일을 잘하고 말 잘 듣는 노동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북한은 또 외화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네. 생각하는 좀 약간의 상호 이해관계 맞았다로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약간 얘기했던 것처럼 양쪽 모두 이익을 얻는 사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당국 입장이고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베리아, 러시아 극동 지방의 벌목장, 춥고 외진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육체 노동을 해야 했고요.
1: 네.
0: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외부에 연락하기도 어렵습니다. 돈을 벌러간 노동자는 실제로 보면은 고립된 환경에서 통제받으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여기도 강제 노동이 있었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1: 근데 너무 그렇게 극악으로 치닫으면 네. 현장에서 탈출을 감행하는 노동자들의 적잖게 나왔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그 탈출 사건이 벌어졌고 한국의 외교부가 조금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이 벌목 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위험하고 고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감시와 통제 또한 임금 문제까지 겹치면 노동자들은 견디기가 어려워집니다. 아,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외 나가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몸만 상하고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한 기대만큼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 네.
0: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이게 사업 자체가 흔들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쪽 지원이 줄고요. 그리고 목재 운반이나 유류 공급, 그러니까 기름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1: 네.
0: 그때 당시에 벌목 사업이 위축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감이 좀 줄어들게 된 거죠. 근데 또 이제 생활은 당연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노동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여기서 더 버텨도 그냥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1: 네.
0: 그래서 일부 노동자들은 작업장을 빠져나와서 여기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1: 네.
0: 생존을 위한 탈출을 한 거잖아요. 러시아나 중국, 그 지방, 그리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숨거나 혹은 한국 공관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1: 근데 이렇게 숨는다라는 표현은 저희가 세자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지만
0: 그쵸.
1: 실제로 그 작업장을 탈출했다고 해서 바로 뭐 어디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한국행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0: 네.
1: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1: 네.
0: 탈출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내가 자유를 찾겠다. 내가 생존을 하겠다라고
1: 네.
0: 하는 그 욕구가 발현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신분 문제입니다. 그럼 너는 뭐야? 너는 어디에서 왔어? 그리고 어떤 문제를 그 어디에서 왔냐부터 시작해서
1: 네.
0: 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저기 이제 다른 데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줄게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여기서 탈출한 그 북한 노동자 신분이 없습니다. 여권을 아까 빼앗겼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여권을 개인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장을 빠져나온 뒤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 증명할 문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외교라고 하는 중요한 모두 이게 복합적인 모두
1: 네.
0: 얽힌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1: 근데 지금 그렇게 외화벌이를 하다가 아니면 유학 중에 탈북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제3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대한 아쉬운 소리가 참 많잖아요.
0: 그렇죠.
1: 30년 전에 그때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0: 어떤 식으로 회의를 했고 어떤 식의 논의까지 하고 뭐 이렇게 실제 행동을 어떻게

0: 했다라고 한 문서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1: 네.
0: 이 문제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다루려 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1: 네.
0: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오겠다는 북한 노동자도 있다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보건복지 관련 부처, 그리고 경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이게 국제법적 그런 문제도 약간 결합이 돼서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토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명 뭐 하면은 그냥 여기서 네. 마무리되면 아 그리고 해보자, 도전해보자라고 하는데 뭐 한두 명 빼고 또 계속적으로 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 이제 그 고민거리가 더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당시 정부는 원칙적으로 희망하는 노동자들의 국내 입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보호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즉 인권 문제로 보려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근데 이게 러시아 영토에서 일어난 일이나 보니까 러시아의 치안을 잡고 있는 러시아 입장이 중요했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때 어땠나요, 러시아가?
0: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하고 좀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1: 네.
0: 탈출하려고 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오히려 차단하고 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30년 전에는 좀 상황이 달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귀순을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국에 있는 외국인이 자기 뜻에 따라 다른 나라로 가려는 것을 무조건 막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또한 이제 북한 벌목장 안에서 인권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러시아 측도 아 이거 이 문제가 우리가 발생하는 게 아닌데 우리한테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측에 불만을 가진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점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는 북한과 파견국 사이에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1: 네.
0: 노동자가 일하는 나라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노동자의 운명이 또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파견국 자체가 눈 감으면 착취가 계속될 수 있고 문제를 또 제기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최소한의 이런 보호장치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 근데 아까 중국으로 숨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 노동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던 건가요?
0: 네. 중국은 조금 당시 러시아 상황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거는
1: 네.
0: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국경을 좀 맞대고 있지만 정말 좁은 거고 그 중국과 북한은 한 거의 1600km라고 하는 엄청난 넓은 땅을 이제 해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건데
1: 네.
0: 그리고 탈북민 혹은 불법 월경자 이 문제에서도 북한과 협력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간 노동자는 한국 공간을 찾아가거나 제3국으로 이동하기가 훨씬 어려웠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 외교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붙잡히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위험성이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외교의 막점 막후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북한으로 송환되면 단순히 해외 현장을 이탈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를 배신한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북한식으로 하면 반동분자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로는 노동자에게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탈출했지만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공포 속에 숨어 살아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0: 네.
1: 지금 요즘에는 러시아로 파견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러시아로 외화벌이를 가는 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지양한다고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 그렇게 러시아 파견 관련한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봤을 때는 좀 시사할 부분이 있을까요?
0: 네.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 파견 노동자 문제도 핵심은 비슷하잖아요. 일하는 장소는 벌목장에서 건설 현장 등으로 바뀌었지만 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권 관리, 뭐 이동 제한, 감시,
1: 네.
0: 임금을 빼앗고 갈취하고 당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압박,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기가 어렵죠.

0: 네.
1: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 전쟁이라는 새로운 위협까지 더해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러시아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거잖아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보다 안전과 생명에 대한 걱정이 더욱더 북한 러시아 현장에서도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참 지금 기도해야 할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특별히 주목해야 할까요?
1: 네, 중요한 건 파견국의 책임,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특히 이제 러시아나 혹은 이제 중국 같은 나라가 북한 노동자들의 여권 압수하거나 임금 착취, 장시간 노동, 감시 문제, 특히 이게 신분 문제. 이거를 약간 그 파견국도 우회하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그렇죠. 알고도 방치하는 그런 문제가 맞아요. 있는 건데, 그 노동자를 받아들인 나라 혹은 국제사회,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 청취자 모든 분들도 함께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인권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1990년대 러시아 벌목 노동자 탈출 사건을 통해서 현재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과거 벌목장에서도 여권 문제나 감시나 탈출 신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지금 러시아 현장에서도 비슷한 국제사회 모두가 아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눠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를 외워버릴 수단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가진 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될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길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시시시의 한 간사님의 간증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분은 젊은 나이에 신장, 한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신장이 썩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주일에 세 번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해야 돼. 한 번에 네 시간씩 신장 기능을 못하니까 피를 골라야 됐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그는요,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을 보고 싶어도 소변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소변 한번 시원하게 보는 게 소원이야. 그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어느 날 신장 콩팥 기증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신장 중에 하나는 뭐 포기했고 하나 이식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소변을 잘 보게 됐어요. 소변을 볼 때마다 물소리가 나잖아요. 소리 나죠. 특히 남자들은 소리가 많이 나지. 예. 그 소변 볼 때 물소리가 천국의 노래소리 같아. 그는 소변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 소변을 보면서 그는 많이 울었대. 감사하다고. 그는 지금도 소변을 보면서 행복하대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소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자고요. 깨닫자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자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걸 깨닫자고요. 프랑스의 작가, 프랑스아주 사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아주 사강. 이 사람이 어느 햇살 좋은 날,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임종을 하게 됐대요. 젊은 날에.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을 질투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창밖에 햇살을 받으며 걸어다니는 사람들, 당신들은 눈부신 햇살에서 잘도 걸어다니는구나. 나는 햇살 앞에서 죽어가는데 우리가 무료하게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가던 사람에게는

0: 살고 싶어 하던 소중한 한날이라는 걸 우리는 잘 몰라요. 동화작가 정채봉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한다. 꽃밭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 새소리에 무심한 것, 쏟아지는 햇살을 못 느끼는 것, 밤하늘의 별들을 세지 못하는 것, 좋은데도 체면 때문에 환호하지 못하는 것. 예, 제가 선부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 것, 적극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무한한 은혜의 선물들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의 은혜의 손길을 무시하고 무감각하고 깔보고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닌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웠어요. 눈은 떴을 때 보지를 못해. 은혜는 타락해서 귀가 멀었어요.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그 무한한 사랑의 손길,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적 시각이 열리게 하소서. 영적 귀가 열리게 하소서. 감각이, 하나님을 향한 감각,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 혜택들은 너무너무 비싸서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능력도, 그러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들을, 혜택들을 무료로,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서, 갚을 힘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것뿐이에요. 싸구려를 사서 무료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7월 25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빗길로 인해 도로가 많이 미끄럽고 시야가 가려질 수 있으니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목포와 부산, 제주가 26도, 서울과 대구, 광주, 여수, 포항이 25도, 신의주와 강릉, 대전이 24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춘천이 23도, 평양과 강계, 청진이 22도, 해산 2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이 37도, 대구가 34도, 광주 32도, 강릉과 부산, 여수, 목포, 제주가 31도, 서울이 29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개성, 춘천이 28도, 평양과 신의주가 27도, 함흥과 해산, 청진이 24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숨가쁜 더위석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주님의 그늘 아래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소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여, 그대는 아무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을 물리치라. 그대가 무엇이든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대가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 오히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빚쟁이란 사실을 자랑할 순 없다. 그대의 속성을 생각해보라. 그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대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라. 내가 나된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누군가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자랑할 거리가 아닌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멋지게 세워가고 있음을 깨닫고 내가 아닌 나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매 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808년 하이든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그 연주회장에는 하이든도 참석했는데요. 연주가 모두 끝난 후 사회자는 이 곡을 작곡한 하이든 선생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청중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하이든에게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제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깊은 신앙이 그로하여금 대작을 작곡하게 한 영감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은 겸허한 신앙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오늘의 성경 구절은 조금 길지만 걱정에 관한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예는 근심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벗어버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걱정은 하나님의 빛과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당신의 삶과 기도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저를 사망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과 염려들로부터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정 주님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십시오.

0: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따 서워 죽겠네.

한 화가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림 속에 마을의 전경과 함께 마을 사람 한 명을 그려넣기로 하고 여러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명한 인사를 그려넣을까, 이 마을의 귀염둥이를 그려넣을까 생각하던 중 결국 화가는 그 마을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다니는 청소부를 그려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는 마을의 청소부에게 가서 모델이 되어줄 것을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화가는 그림 그릴 준비를 하며 청소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에 나타난 청소부를 본 화가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청소부는 목욕도 하고 면도도 하고 심지어 옷도 허름한 옷을 벗고 양복으로 갈아입고 나타났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청소부의 모습은 화가가 그리려 하는 그림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화가가 원했던 건 신사가 아니라 평소 마을을 열심히 청소하던 먼지를 뒤집어 쓴 청소부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오길 원하시는데요. 내 노력으로 많은 선을 행하고 그것으로 자랑삼아 교만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든 내 의가 아니라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해 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아침은 그냥 단순히 날이 밝아오는 시간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때라고 단정짓기에는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밤 시간 동안 하루의 때가 벗어지고 또 하루의 피로가 풀려 맑아진 정신과 육체가 새로운 날을 맞는 아침. 새롭고 신선한 것 앞에서 우리는 무한한 희망을 엿보기도 하지요. 이렇게 아침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밤 온 길을 환하게 비춰주었던 가로등 불빛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켜져 있는 건지 꺼져 있는 건지 잘 모를 만큼 약해집니다. 아니, 가로등 불빛은 그 밝기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태양빛이 강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가로등 전원 스위치를 다 내리게 됩니다. 그래요. 가로등은 어두운 밤에나 필요한 빛이죠. 아침 해가 떠오르면 빛은 필요 없기 때문에 가로등은 당연히 꺼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빛 속에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밝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목양교회 샬롬 찬양대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능력.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백악관 식당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악관과 앞으로 이곳에서 지내게 될 모든 이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직하며 지혜로운 이들만이 이 지붕 아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신앙이 가장 독실했던 존 퀸시 애덤스가 한 말인데, 애덤스는 성경은 인간 생활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대에 읽는 모든 사람의 책이라고 평가하며 무엇보다 스스로도 성경 말씀을 아꼈습니다. 애덤스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이틀째인 1816년 9월 26일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몇 년 전부터 성경을 1년에 1독씩 통독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그 첫 시간을 성경 읽기에 바치고 있다. 존 애덤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이는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 구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루즈벨트 대통령 역시 존 애덤스의 성품과 신앙에 더없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에 애덤스의 기도를 식당에 새기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말씀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대통령도 주님이 주신 지혜

해가 없이는 나라를 이끌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복 주실 것과 위정자가 주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서울시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한웅재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테리 이야기. 안녕하세요.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네덜란드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테리 역시 약속이란 지키기보단 말로만 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했고 과연 그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그는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을 통해 그의 영혼과 삶은 사슬을 끊게 되었습니다.

0: 여보, 당신 이 낡은 스쿨버스로 뭘 하려고요?
1: 빌렸어. 우리 짐을 다 싣고 가려면 공간이 더 넉넉해서. 여기 이 버스가 우리를 아카산스까지 태워다 줄 거야. 애들이야 짐 위에 걸터앉거나 바닥에 앉으면 돼.
0: 클레런스 삼촌의 농장에 가는 게 올바른 선택이었으면 좋겠어요, 두이.
2: 이 대공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 여기 땅은 굶어 죽어. 농장에 가면 먹을 건 있잖아.
3: 테리는 1930년대 대공황으로 극도로 가난하게 된 가정의 8명의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찾고자 미시시피에서 아칸사스까지 여행을 떠났지요.
4: 전 그 낡은 스쿨버스를 타고 아칸사스까지 이주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클레런스 삼촌 농장에서 목화를 따는 일을 했어요. 그 후 아버지는 소작농으로 농장을 임대하셨죠. 고단하고 힘들었어도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린 교회에 가진 않았지만 어머니는 늘 몇 곡의 찬송가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착한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답니다. 그 무렵 우리 식구는 총 11명으로 늘어났어요.
0: 재진 맡은 우리
5: 그란 말이야.
0: 어찌 좋은지. 아유, 예. 너희들 모두 조용히 좀 하고 가서 자. 어?

0: 안 그럼 엄마가 회초리 들 거야. 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저희 당신이에요?
1: 아 그럼 나지 누구 위해서? 야 벌써 소 첫째 시간이 된 건가? 어?
0: 아니 이 한밤중에요? 아유 저희 웬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당신은 혹시 밀주를 마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마시면 자칫 죽을 수도 있어요.

0: 제 기억에 아버진 딱 네 번 정도 술에 취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전 늘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나 않을까 두려웠지요. 그래서 전 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저희 누난 한 술주정꾼과 결혼했는데 제가 18살이 되기 전에 술을 안 마시기로 약속하면 10달러를 준다고 제안했답니다. 전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그만둔 후 형과 함께 누나가 살고 있는 일리노이주로 옮겼지요. 우리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들은 제가 18살이 되기 전에 와인을 맛보도록 유인했답니다.
1: 야, 너 누나한테 와인 마신다는 사실 이실 직고 했냐?
2: 그런데도 누나가 돈을 줬어. 내 생일 파티 하는데 쓸 거야.
1: 아, 그렇다면 이번엔 맥주 맛 좀 봐야겠구나. 저 이봐요, 바텐더, 여기 이 친구한테 맥주 좀 주세요. 진짜 사나이는 말이야, 맥주를 마시는 거야, 테리. 자, 쭉 들이켜봐, 쭉.
0: 이런. 맛이 무슨 구정물 같잖아. 전 맥주 맛이 정말로 싫었지만 그래도 마셨습니다. 이때는 1950년대 초반이었고 한국 전쟁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3: 여보세요?
2: 엄마? 저요. 저 해군에 입대했어요.
3: 뭐? 아니, 저기 대체 뭐 때문에?
2: 지금 전시 중이잖아요. 육군에 강제 징집되고 싶지 않아서 지원했어요. 4년 복무예요.
3: 네 아버지도 일리노이주로 이사하고 싶어 하셔. 너 전역하고 같이 합쳐 살자꾸나, 응?
2: 네, 엄마. 정말 보고 싶어요.
3: 그래, 나도 보고 싶어. 몸조심하렴.
0: 신병 훈련을 마치고 전 한배에서 꼬박 4년을 레이더 기사로 복무했습니다. 제가 수학을 잘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전 군생활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핑계로 술을 마셨고 4년 내내 술 파티를 하며 지냈답니다. 그리고 술 때문에 몇 차례 계급이 강등되기도 했고 여러 번 공경에 처했습니다. 1956년에 전역했을 때 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죠. 6개월 후 전 그레이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4: 어째서 해군에 있었던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테리?
2: 난 모든 사람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배워왔는데 거기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4: 이젠 전역해서 당신과 상관없잖아요.
2: 또 좋은 일도 있긴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장도 받고 여러 국가를 구경했죠. 저 맥주 좀 마실래요?
4: 아니요, 난 맥주 싫어요.
2: 나도 처음 마셔봤을 땐 싫어했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즐기는 편이에요.

그레이스와 저는 1957년에 결혼했습니다. 전 아내의 이름인 그레이스, 즉 은혜라는 말이 훗날 제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닐지,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시카고로 옮겨갔고, 그곳에서 저는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취직했죠. 전 제가 맡은 직무에 대해 아는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가 끝날 무렵 올해의 영업왕으로

0: 말리었답니다. 아내가 싫어했지만 전 술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겐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1963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슬픔을 구실 삼아 마구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는 이런 제게 불평을 쏟아대며 저를 떠나겠다고 위협하곤 했습니다.
1: 테리! 당신 또 술 마셨어요?
0: 그래서?
1: 그렇게 취해서 차를 몰고 집으로 오다니 또 음주운전으로 걸리려고 그래요?
0: 또 잔소리야 잔소리가. 당신 그거 알아?
1: 나도 응? 술 주정꾼하고 사는데 지쳤어요. 벌금으로 아까운 돈 낭비하잖아요.
0: 그렇다면 당신이 직접 나가서 돈을 벌어봐. 응? 나 회사 그만두었으니까.
1: 테리! 당신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당신 당장 술 끊어요.
0: 입 다물어. 응? 안 그러면 내가 그 입 다물게 해줄 거니까.
1: 테리! 됐어요. 나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장 신고할 거라고요.
0: 신고해!

0: 여기 경찰에 신고하신 분이 계신가요?
1: 네, 저예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경찰관님.
2: 아저씨,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시오.
0: 전 네? 부인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저희는 갈 수가 없습니다.
1: 저 남편의 저런 모습 본 일이 없었어요. 무슨 일을 할지 몰라서 겁이 났어요.
0: 선생님, 술 깨실 때까지 저희와 함께 경찰서에 가시죠.
2: 난 말이에요. 영장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가. 응? 영장이나 보여줘. 나도 내 권리를 잘 안다고, 응? 영장을 빨리 갖고 오란 말이야!
3: 이 남자 완전 미쳤어. 당장 구속시켜야겠어.

0: 경찰은 저를 강제 구속하고 쿡카운티 교도소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누나가 보석으로 빼줄 때까지 일주일간 있었지요. 전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그해 대부분을 매형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되었습니다.
1: 테리.
0: 잘 있었어, 여보? 당신이랑 애들이 잘 지내나 보고 싶었어. 들어가도 돼?
1: 그럼요. 애들은 밖에서 놀고 있어요. 내가 데리고 올게요. 당신을 보면 좋아할 거예요.
0: 잠깐만. 먼저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어. 설마 날 내쫓진 않겠지? 그럴 거야?
1: 아니요.
0: 정말 미안해. 당신이 경찰에 신고한 것도 무리가 아니야. 나술 줄이는 중이야.
1: 좋아요. 당신 아직도 일해요?
0: 현장 일이 아주 잘 돼가고 있어. 당신과 다시 합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
1: 난 모르겠어요, 테리. 똑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면 어떡하죠?
0: 약속해. 다신 그런 일 없어. 이번에 깨달은 게 많아. 당신과 애들 없이는 살수 없어. 우린 재결합했고 함께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자 건설 현장 일도 끝이 났고 생활은 어려워졌습니다. 전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술은 별로 안 마셨는데 한편으로는 술을 끊으려 노력했기 때문이었죠. 저희 형 빌은 그 무렵 삶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이 제게 전화를 했답니다.
2: 안녕, 테리. 잘 지내고 있어?
0: 별로 안 좋아요. 아직도 직장을 못 구했거든.
2: 먹여 살릴 가족이 있는데 힘들겠구나. 저 이번에 나랑 같이 주일에 교회 가는 건 어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봐.
0: 난 모르겠어. 그레이스와 사귀었을 때 이후로는 통교회에 안 가서.
2: 같이 가자, 테리.

그일 이후 저는 거짓말처럼 또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답니다. 몇주후 저는 선술집으로 삼촌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서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술을 마셨지요. 그후 우리는 맥주를 한 상자 들고 삼촌 댁으로 가서 새벽 3시까지 옛날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답니다. 한 번은 삼촌네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갑작스레 죄책감이 마치 파도처럼 저를 강타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삼촌네 거실로 뛰어들어가 무릎을 꿇고 말았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제 가족과 하나님께 했던 모든 일들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0: 여보세요.
1: 형, 나야 테리.
0: 무슨 일 있어?
1: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줘.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
0: 너 술 마셨니?
1: 아니, 더 이상은 아니야.
0: 지금 어디 있니?
1: 네 삼촌 댁에.

0: 형, 와줘서 고마워.
1: 그래. 너한테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걸 한눈에 알겠는데?
0: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따라다녔어. 그러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거였어. 내가 나의 죄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야.
1: 그 말은 분명히 옳아, 테리. 우리 모두 그렇거든.
0: 그런데 그 죄책감이 내가 견딜 수 있는 그 이상인 걸.
1: 힘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자,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동생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다 알지 못한다는 걸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 동생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시죠. 부디 제 동생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다음 날 차를 몰고 출근을 하면서 전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 건가 궁금했습니다. 실은 그렇게 많이 달라졌는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토요일 오후 5시였습니다. 저는 평소 때처럼 선술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바텐더만 있는 것이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죠. 전 당구 스틱을 집어들고 당구를 좀 치다가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음이 터지기 시작해서 맥주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차로 뛰어들어가 집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와서 저희 가족에게 오게 된 곳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3: 테리, 당신 웬일로 이렇게 일찍 집에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2: 아무 일 없어, 여보. 단지 마음이 평안화돼서 그래. 그게 다야.
3: 그게 무슨 말이에요?
2: 아니, 원래 단골 술집에 가서 맥주를 한 잔 할까 했었거든. 그런데 뭔가 나를 정말로 강하게 치면서 내가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했어. 그리고 집에 당신과 아이들에게 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지.

0: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이제부턴 나도 전보다 나아질 거고.
1: 아, 정말 놀랍군요.
0: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분이 하셨다는 걸 알아. 하나님은 뭔가 올바른 일을 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말인데 내일 우리 가족 모두 같이 교회 가는 게 어때?

여러분은 아마도 너무 늦었다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을 믿고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오는 그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제단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0: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전 1968년 5월 15일에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때부터 저는 퇴근 후 손쓸집에 가는 대신 집으로 와서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읽어주었고 개인적으로 주님에 대해 더욱 알기를 원했지요. 몇 달 후 하나님께서 제게 또 다른 문제에 관해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1: 어떤 말씀 읽고 있어요, 테리?
0: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그런데 너무 무서워.
1: 왜요?
0: 여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거대한 목록이 있는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1: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뭐
0: 담배를 뺏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는데도 도저히 끊어지지가 않아.
1: 주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테리.
0: 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하지만 이 몹쓸 습관을 버리지 않는 한 불가능하겠지? 그날 밤 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담배를 끊게 해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간구하기를 마치기 전에 전 울음을 터뜨렸고 하나님께서 그래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었죠. 저는 목사님 사택으로 찾아가기 시작했고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2: 여보세요?
0: 목사님, 예, 저 오늘 밤에 혼자 밖에 나가서 방문 전도를 했습니다.
2: 오, 잘했어요, 테리.
0: 처음엔 정말 겁이 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이런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설명했어요. 그러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전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2: 형제님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높이 보셨을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0: 오늘날까지 저는 여전히 다른 이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집사로서 섬겼습니다. 한동안 성가대를 이끌기도 했죠. 또 몇 개의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1972년에 전 개인 자동차 판매 사업을 시작했고 1995년에 은퇴해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우리는 넓은 채소밭을 소유했답니다. 큰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뒤에 작은 시내가 흐르고 있었죠.

0: 그레이스, 그레이스, 빨리 좀 와봐요.
1: 왜 그래요?
0: 왼쪽 발가, 왼쪽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 오른쪽 눈도 보이지가 않아요.
1: 내가 구급차를 부를게요.

0: 제 병은 다발성 경화증과 유사했습니다. 신경체계를 공격하는 병이죠. 점차로 제 건강은 회복되었습니다. 수많은 기도 끝에 우리는 마을로 다시 이사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셔서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 동안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 외에 다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102세 되신 한 할머니께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셨고 92세의 할머니 역시 주님을 영접하셨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덕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간증을 통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분께 무엇이라 응답하시겠습니까?
1: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애청자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출연 홍승표, 웅은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정운석, 이상헌, 이윤정.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테리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난 라디오 전도대회에 참여했던 광주 향기교회 백미라 권사님, 김경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1: 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마침 라디오 전도대회가 있어서 어떤 영혼을 초대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실은 경미를 초대할 마음은 없었어요. 친했지만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경미가 저에게 찾아와서 음악회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근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공연도 하고 연예인도 오고 더불어서 풍성한 선물도 주고 이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미한테 우리 공연 보러 가자 연예인도 온다 그랬더니 아 좋다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2: 어느 날 갑자기 뭐 음악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아무튼 뭐 좋은 말씀도 하고 아무튼 근다 그랬어요 거기를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게 강의구나 인생에 우리 뭐 배가 부르지 않고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강의가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그냥 느껴졌어요 그 아이들의 율동을 하면서도 그 어르신들 다 안고 그런 눈빛이나 이런 데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그런가 저도 저렇게 사랑을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먼저 컸어요 이렇게 보니까 미나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국은 가게 됐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난 라디오 전도대회에 참여했던 광주 향기교회 백미라 권사님 김경미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우남교회 권성훈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인구 위기 속에 비어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깊어지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멈춰 서로 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국제정세와 남북의 대치 속에서 이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지켜주시고 한반도 땅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정자들에게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살필 지혜를 주시고 교회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이 민족을 눈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절망을 넘어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윙 짝. 한여름의 불청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좀 많아지죠. 모기요 모기. 조금의 틈이라도 보였다가는 다음날 아침에 이 벌겋게 부어오른 살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여름 이불로 온몸 칭칭 감고 방어 태세를 갖춘 적이 있다면 그래도 그날 밤은 좀 편히 잠에 드는 날이 아닐까, 잘 막아내는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아멘. 조금의 틈을 허락하는 순간요, 때론 분해서, 또 때론 슬퍼서, 또 다른 날 때로는 지쳐서 잠 못 이루는 날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편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어떠한 틈도 허락하지 않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 요새 되시는 주님께 기대어간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이죠.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아, 오늘도 썸머 스페셜 맞이해서 시원하게 찬양 가득 싣고 왔어요.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많이 신청해 주세요. 우리가 조금의 틈이라도 보이면 이 어떻게 살냄새를 맡는 건지 피냄새를 맡는 건지 모기가 와서 다 배불리 먹고 가잖아요. 나귀에게도요. 우리가 조금의 틈을 보이면 또 그날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자책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나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조금의 틈도 주님 안에서 잘 막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 들으면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는 그런 찬양들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6670님 샬롬, 제 생각과 제 행함이 하나님의 권위에 맞는지 깨닫고 다시 회복되어서요. 또 사랑으로 회복되길 기대하면서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신청하신 찬양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도 우리 모두 회복되는 그런 토요일 되시길 응원하면서요. 또 정말 힘들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기 힘들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마음의 소리에 좀 집중해 보세요. 신청해 주신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하실까요?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주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0: 여기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입니다. 찬양으로 좀 시원한 여름 함께하고 계시죠?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도 오늘 서머 스페셜에 맞춰서 찬양 가득 시원한 이 마음의 바람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찬양 가득 선곡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 신청 기다리면서요. 9950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이 있어요. 샬롬 엄피디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 좋습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그저 엎드리는 것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히즈윌의 그저 엎드리는 것 찬양이죠. 이 찬양 보면요, 가사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엎고 가시죠 라는 이 가사가 있는데요.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길 평탄하진 않죠. 평탄하진 않을 겁니다. 이미 만난 길들도 그랬고요. 앞으로 만날 길도 평탄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길이면 다행이죠. 물을 만날 수도 있고요. 길이 끊긴 것처럼 정말 여기를 어떻게 걸어가야 하지? 고민되고 걱정되는 그런 상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서 주님께 엎이면 될 것 같다라는 이 가사가 힘을 주네요. 사실 주님은 물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시잖아요. 나는 못 걸어가도 주님께 엎이면 물 위를 같이 걸어가게 되는 거죠. 주님께는 닿는 모든 곳이 길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시는 오늘 걸음걸음도 주님 등 위에서 안전하시고 정말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7월 25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제일 먼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드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여신 이 하루에 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 나도 주님의 손 안에 안전히 있습니다. 나의 가족과 이 나라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모두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넘을 수 없음을 알고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상을 제하소서.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하는 그 순간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소서.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보다 내 안에 내가 훨씬 더 중요함을 알고 경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완벽한 삶을 원하지만 그리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로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소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릴 때는 맛있는 요리를 뚝딱 이렇게 만들어내는 엄마 손이 참 대단해 보였고요. 무엇이든 뚝딱 고쳐내는 아빠 손이 참 커 보였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그 손을 위대하다고 느끼고 동경했던 날들이 있었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위대한 손. 어릴 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영원히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요. 오늘도 안전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이 여름에도 극동방송과 함께 주님과 함께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주말, 내일은 주일 보내세요.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과 주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하시고 부족함 없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예비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고는 순양을 준비하여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이 예비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요나서입니다. 주께서는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박넝쿨과 벌레 한 마리 그리고 몹시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습니다. 예비라는 말은 계산하다, 준비하다의 의미로 철저히 따지고 따져서 준비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에서 예비라는 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완벽하게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예비하시고 성령을 예비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취하고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FABC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공급의 원천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를 한 7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대목만 오늘 이 아침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기도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기도예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헬라어 이 원문에서 보기 드문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기도문 여기에서만 쓰여진 매우 희귀한 단어가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다가오는 날에 필요한, 다가오는 날에 필요한, 또 곧 올 하루를 위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린다면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밤에 이 기도를 드린다면 내일 다음날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니까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사람이 생존을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 풍성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게 흘러 넘치는 풍족한 세상이었는데 인간의 범죄 이후로 땅이 척박해지고 사람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충족할 수 없도록 되어버린 것, 이게 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찾아온 저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존 자체가 힘겹게 된 것,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대부분은 괜찮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의미해서 예수님의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는 굉장히 형식적인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자, 오늘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첫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주기도문은 물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출발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기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필요, 일상의 문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물질의 문제, 돈 문제도 많이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이고 결코 유치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 그 행위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하나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그런 의미에서 일상의 양식을 구하는다는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다.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다. 이 기도에 있어서 추상성을 걷어내고 우리의 일상의 필요, 우리의 결핍,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이고 영적인 일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먹는 문제, 이거 유치한 거 아닌가? 아, 유치하지 않아요. 굉장히 영적인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매일 구하는 거죠. 그죠? 일용할이니까. 데일리, 그죠? 데일리 브레드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간금이 아니고 매일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 말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게 하는 일은 확인하게 하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매일 만나를 주셨는가? 일주일치 아니면 뭐 한 달치 이렇게 한꺼번에 주시면 뭐 하나님도 번거롭지 않으실 텐데 왜 그렇게 매일매일 주셨나냐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하는 레슨을 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영적 치매 증상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몰두하다가 하나님 그분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예.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커져가고 나라고는 존재는 작아져가는 거예요. 예.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아야 돼. 우리 안에 근거 없는 그런 자신감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놓을 수 있도록 주시지 않은 거잖아요. 만나와 메추리를 쌓아두면 그냥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먹을 것이 주어진다면 내일도 주어진다라고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살게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염려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염려는 뭐예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염려는 너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라. 드레베카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는 것. 무엇이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인가. 우리가 매일 그분 앞에 나아가며 우리는 그분에게 종속된 존재요, 그분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이 일이 매일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중장에서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공급을 책임지시는 분인가? 매우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므로 주기도는 추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게 추상화예요. 추상적인 거. 매일 먹어야 할 양식의 문제가 어떻게 추상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중에 실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가? 자녀에게 공급을 책임지는 거.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그분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분이 주실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내 인생의 공급자인가라는 겁니다. 공급자가 누구인가? 야고보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게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호주에 35년 전이네요. 처음 유학차 호주에 가서 몇 개월 지나는 돈이 다 떨어지고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가게 돼요. 도움을 어떻게 요청하느냐. 해결할,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찾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은 뭐냐.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그 당시에 제가 호주에 가서 제가 하나님과 레슨을 받고 싶었던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 다이렉트리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 한국에서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날 일도 없고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는데 그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걸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난 당신만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근데 기다림은,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근데 온갖 유혹이 오는 거예요. 온갖 유혹이. 누구한테 전화하면 도와줄 것 같은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 늘 생각나는 게 어떤 제가 호주를 떠나기 전에 어떤 교인이 저에게 했던 말이 꼭 있거든요. 목사님, 어려우면 전화 한 통 해달라고. 아, 그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는 막 하나님 음성전들 전화해 주세요, 전화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그때 생각이 그거예요. 아니, 꼭 전화해야 도와주나? 전화 안 해줘도 도와줘야지. 그런 야속한 마음이 있긴 해요.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유혹이 와요. 유혹이 많아요. 내가 약간만 어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액션을 취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근데 난 그걸 하고 싶지 않아. 지금 이 집적 도시라고 보고 싶어. 철저히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나 이거를 레슨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하여

하시는 걸 체험해요. 한 번도 아니고 너무너무 놀랍게 여러분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 우리가 늘 먹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먹이셨다는 걸 경험할 때 전율을 해요. 평범한 일상인데 초월을 경험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일상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독특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제 삶은요 그 이전과 이후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레슨이었어요.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추상적이지 않고 경험하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의 공급자가 되시느냐, 누가 나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주인이 되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는, 애굽에 살 때는 바로 왕이 그들의 공급자였어요. 그럼 그들이 없이 바로의 눈치를 보고 바로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바로에게 순종해야 먹을 게 주니까.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만나온 메추라를 내리신 이유는 뭘까? 이제 너의 공급자는 바로가 아니야. 이 세상이 아니야. 세상의 왕이 아니야.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여러분, 생존을 내가 책임지면, 책임지려고 하면 힘들어요. 인생이 험해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나의 공급자인가. 여러분,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나 기본적인 필요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일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사치품을 구하라는 게, 명품 가방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고급 시계를 달라는 게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사치품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와 욕망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소비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케팅이 탐욕을 부채질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 삽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기도가 욕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대박을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날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너무 많은 양식을 소비하는 포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식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TV에서도 하루 종일 먹방 프로그램에 있어요. 몇 개 돌리면 또 거기는 다이어트 상품을 팔고. 배가 고파야 먹는 게 아니라 지독한 욕구에 시달리는 거예요. 식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비축해 놓으려고 합니다. 탐욕이 식을 줄을 모릅니다.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독립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고 간섭도 받기 싫은 거예요. 인간은 기도를 싫어해요, 사실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소박한 기도예요. 탐욕적인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부풀어오르는 허영심을 거두어들이게 하는 것.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저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감사의 기도죠. 초대교회는 음식을 나눌 때마다 유카리스트, 감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감사로 바뀔 때 건강한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이기심으로 받기가 쉬워요. 기도하다 보면 나의 필요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놓쳐버리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만 늘어나는 기도. 여러분 오늘 필요에 대한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는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풍요의 시대인데 비해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졌어요. 감사가 희귀해졌습니다. 비교와 경쟁 문화가 감사를 앗아가 버렸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다가 불행에 빠져버린 거예요. 만성적 욕구 불만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욕망과 충족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뭐 하나를 이루려고 하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됐습니다. 이렇게 빨리 충족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지만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얻어낸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짜장면 하나도 여러분 졸업식에

준비가 되어야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가족 중에 누군가 졸업식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먹을 수 없는 게 짜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졸업식 날 먹는 그 짜장면의 맛은 신비로운 거예요. 혀는 춤을 추고 배 안에는 축제가 벌어져요. 그 짜장면 하나의 행복의 절정에 달하는 것이 그날 아버지가 마음을 크게 써서 탕수육 하나 추구하는 날이면 아버지는 영웅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주문만 하면 즉시 배달이에요. 짜장면 하나 하면 집에 금방 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감동이 없어요, 짜장면에. 짜장면에 누가 감동을 해요, 여러분? 어쩌면 짜장면 맛은 이전보다 더 나아졌을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밀가루도요, 삼등품 서면 냄새가 났어요. 지금은 마음의 심쿵이 없어졌어요. 얼굴에 환희가 없어요. 고작 짜장면? 여러분, 오늘 시대가 잃어버린 게 감탄사예요. 클릭 한번 하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세상, 모든 게 원하는 게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세상, 당장 성취하고 순간적 만족이 가능한 세상은 불행해진 거예요. 만족을 하긴 하는데 그 만족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때 찾아온 게 뭔지 아세요? 우울감이에요, 여러분. 왜 우울증이 이렇게 많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요즘의 문제는 소유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욕망이 너무 커져버린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세상에 질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집어삼켜도 만족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의 맛을 음미하지 않습니다. 풍요에 치여 삽니다. 무한 리필. 거기서 무슨 음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먹어도 되는 거죠. 거기는 동물적 감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무심하게 소비하고 있을 뿐 아무도 음식을 음미하지 않아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리고 다이어트와 운동에 집착합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풍요로운 시대에 파묻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밥도요, 너무 빨리 드시지 마시고요, 음미하십시오. 나물도 음미하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면 그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은 먹는 거는 가능한데 말은 못하게 하는 기도원이에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요, 식탁에 앉았는데 콩나물이, 나물이 말을 걸어요. 밥이 말을 걸어요. 주어진 것 하나가 의미 없는 게 없어요. 그저 주어진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먹을 수 있다는 것, 소화할 수 있다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식탁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주기도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일용할 양식은 이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다뤄야 합니다. 나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요 다른 형제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라는 것. 우리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그리고 기도 안에 연대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지만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일용할 양식은 내 밥그릇만 챙기라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은 공동체가 무너져버렸습니다. 우리 세상의 가장 큰 불행에 가까운 관계마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오직 당신, only you, 자아를 키우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아 중심의 세계의 형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진 세상은 나만 있고 너는 없어요. 그래서 치열한 경쟁만 벌어지고 있는 이 파이 싸움, 뺏고 빼앗기는 전쟁, 상대를 이겨야 내가 산다는 논리로 가득한 세상, 약탈극이 벌어지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세상 속에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어서 더

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일용할 양식이 채워졌다면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많이 주신 이유는 많이 나누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4대 취약계층이 있어요.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들과 빈민들, 나그네들. 여러분, 오늘도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빈곤층이 있습니다. 주기도를 통해서 이 연약한 이웃들을, 지체들을 떠올리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잉여의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주제예요. 나누지 않으면 가진 것은 시험거리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쌓기만 하면 영적으로 위험해져요. 여러분, 만나를 쌓아놓는 순간 쓰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물질이 쌓일수록 유혹은 커져가는 것입니다. 쌓아놓은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돼요.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웃의 가난에 책임을 느끼는 것, 그것은 자발적인 배품이 일상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행복은 없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많이 베풀라는 것은 많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예요. 다른 사람이 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연약한 이웃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일용할 양식은 영적 양식을 포함합니다. 현대인들은 먹고 또 먹어서,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항상 포만감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비만증이란 단순히 몸이 비대해졌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영혼에 비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지나치게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비대해지는 데 비해 영혼은 초라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고 먹어도 죽게 돼 있어요. 몸을 위해 양식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함께 구해야 합니다.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배불러야 합니다. 영이 죽으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죽은 몸이에요. 몸을 위해 먹어야 하듯이 영혼을 위해서도 양식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또 밥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마다, 오늘 나에게 영혼의 양식도 함께 주시옵소서. 영혼의 힘을 얻어야 돼. 우리는 먹을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존재. 오늘 이렇게 정신적 질병이 창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혼을 방치해버린 채 먹는 것에만 올인하는 세상.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여러분, 먹을 것이 쌓여 있어도 식욕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잖아요. 왜 식욕이 없죠, 여러분? 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식욕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동물과 다른 동물들과 다르기 때문에.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영혼의 힘을 얻습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하는 에너지가 기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의 힘은 엄청난 거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 그분을 주목하는 것. 그러다 보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질 때 우리는 모든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얻으면 세상의 유혹과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에너지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배부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무수한 공격들이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땀을 흘리며 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살만한데 왠지 목이 마르고 공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배부르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

0: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야 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할 때마다 항상 목적이 분명하죠. 내가 왜 이걸 구하느냐는 거죠. 단순히 오늘의 양식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생존 자체만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만족을 얻고 자유를 얻는 영적 포만감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노동은 기도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노예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삽니다.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것을 몸으로, 삶으로,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때, 만약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라면 이제 우리는 그분을 위해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나라를 세우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는 이 간순한 기도, 그러나 이 단순한 기도지만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기도를 매일 진지하게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이 기도가 이론이 아니고 허무한 어떤 그런 개념이 철학이 아니고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 모두가 온몸으로 전율하듯이 경험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교회 이교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